도고세만 대단 저지람 등근인 선한님 브라갑사시아 참다닝아 진양치다 되는 거 사자서 속에 남근이 천대 지동 저기 길 대랑 이제 크루미니 람트 바가 땅가 마창연이 편당 편이 쓰는 거 와르클람 튼디 땅가 저리 통치기 잡자라 된치 땅 말아 집자근 참 댕지나 쓰는 야라 편선 조소 가셔다래 다나양 따탈람다 시소시 코노진가 저이데 크근인다 가타라다 저거 칼라나 바그냠 조시 주가치가 대만 이제 크루미니 람트 바가 땅가 쓰는니 똥코 동코니 르멍고 와르클람 튼디 땅가 저리 통치기 잡자랑 앞층 앞습니 저리 통치기 잡자랑 앞층 앞식은 참 저리 통치기 잡자라 그 죽거근 참 저리 통치기 잡자라 자치자트근 참 저리 통치기 급자근 참 더더나양 따탈람 시소시고 노싱가 칼와나 바그냠 조시 주가 치가 예시 디켈라 집바케기 신기 제크루민 일름 즉박 당거그머니 잡자고 할까람 근데 당거 줄이 동치 급자라 안가 당물 잡자니 줄이 동치 급자라 등근삼 나나양 따다 람다 시소시고 같은 거 가라는 방념 조시 주가 치가 제크루민 일름 즉박 당거 잡자니 차카가 할까람 참마된 저거 가듯이 죽고 Ya kulmini lum tiga tiba gatang ge chakani na kor mu gwar ka lam chama ya den jigre ka dishi chuk Ya kulmini lum tiga chi chi gatang ge salang ni da thong gwar ka lam chama den jigre ka dishi chuk

레이트는 봐. 때랑 하루 저거 누가 때랑 그 사자 소소 그 람근이 쓸 거는 게 없이는 너무 잘. 달리 더 빠가 람근이 쓸아 지는 시스템 난 아주 되게 된지 그슴 니르가 쓰는데 나랑아 그럴는데 카버당 달리 지나 좋아. 지난 참다니 같이 냠 찍다. 아, 너무 프로도 마스 거냐면 신우가 메토 콤보 파스 거는 돈은 내치냐.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통당 내가 어떤 나라 아 다치 제세 지르고 양 지 다치 농게 셰 파일란 요고 나야 다치 인다니 빌리 동 토카나 지 다치 켈리가 감은 남은데 메케 양나 켈리스 뭐 양나 켈리 비죠 다티 와스크 테스 포트 체레 바디 다 사마스 카다이 다 고모라 테스 사르 도무글 송네 다트 제리 지롱 코르코리 양 요고니 칼로라 양 다시 디요 제리 데이터네나 더소 지 메주 양 청통이 제게 지와 그 다지 우스 체스지르 지 청통동네는 아랑 그 샘더랑 그 샘큼도 가만히 만드는 거 양나 샘더 녀음드길 못하는 거 했나 아 지가 우스랑 당기 지랑 사자사가 이게 아랑 다크트 카브다즈기네 나라 지 카브다즈기 토트금 트즈기 지 동네 있는 아로 최초 그래 대랑 청통동도 말았어 그 거 그 텀도 그래
1: 아리야
0: 아 데이터네나 지가 지라가다니 소양 청통당내 나라 양은 그 분다당 따다울 카프르든 너무 카프르답대요 그 대단에 나 양은 그 유아 유식 미래 소양 같은 것도 없질가는 가지나 요 밑에는 와 가지고 너네 창도 삼아지 땅아 지셔라 용나 놓고 거나 답대 말했다 아니 자치기 쇼부지 양티 너무 소이나 시가 하진 그 점점 그 된점 지라가 아 시가 판토 쳔보요 그 영남녀의 체수부터 영나 관별구 좀 그깔아가 혹시가 하진 그 딱하로나 봤었던 세나 디라카소 시긴 당래 저도 관련된 것들 제거 뭐
1: 아지요
0: 아 대한체 그다디 딱하성 되나요 좀 근근 근이나 단디 청청 장 청업시 메시지도 파치를 저 엄청 상 생각 사찬다나 메그 데이터네 나영 라시 그다 다청강라다 먹으나 송이 다청라 단통다라 더블렁 양나와 그 양은 그 나약 분도들 산학지대와 그 가가스질들 노봉목 다체도 아니 양나 흐슴그 와르테 소라 양 청금그가 다 비전 돈이 그거 잡당이 너나 청통이 다니 너무 청청하다 양 멍아려 그 또 소이나 양신 칼로아스 옛날에 되게 그지 그 양나 주어 그 청정 통당다 오 땅이 대란다 청통이다 오는 그런 데서 그런 문제네 안 돼 양나 이 딱거나 잡거나 등 그런 사자 자리에서 이 청통이 양 청강도 물고 나다가 유아 디스큐스 양나 다 다울 그 동강탄 그나 락통 그런 그런 메시지 양 동메고 뭐 얘는 락통 그런 그때서 양 집거리랑 양 유아 유 침대 야라 지긴 지게 동글라 가서 시가 하네 냠조도 아시 같이 있는 게 돈친데 마르토스 당저 말로 소동디 사 사찬디 에 처저베 괴저기 샤진나라 양은 지디 다 너무 청청나라 대송이 청라던 통 데이등이 지달 보모티 트로치가 니글라 카니타 대송의 청청 그다 나소 있는 비니다 롱코르코리다 딱간 요고 마시아 람고 강스겐나 마시아 도미던 해양 갈로에 멍아리오 그마스코니 데이터는 또 소식이 들어가진 게 냠주가 조영 아니 칼로아즈게 니차가 창만 통주 영나 주 창통나 넝코마스코르 영나 주 돈덕 돈친 또 흉금 만직 주는 게 옛날에 영 하마즈 같은 영나 참마즈 영나 같은 버지즈 요고 뭐 수수적 때라 영하는 건 근데 그 쉬운데 시그 냠주가 같이 있는 게 주 소식 같이 있는 그 돈친이 말도 없어 다른 게 양청통계 바로 그 청통하던 문화와 손에나 그나 침성나나 아 롤러니오나 추고 양나는 게 아청이었나 추고 다 가지고 없으니 뒤는 청통이다 없고 다 청통하고 그나나 요크 카프를 되었나 더즈나 요크라 단디 체인콜 다 피해라 돈나 안 되어 그 청통이 롱코다 더 어렵고라 양난 딜람급 댄지역 쇼가 제일 안 돈나 다른 그 롤러니오 서프르트 샘크레코는 디능가 아 디나영 랑구수다 사니랑 예비스 달럭 좀 그냥은 그 정도 사자서 소도 뭐 그냥 지 대한 공기와 그 나마즈고 마즈고 이런 게 대한 했던 거 세지 좀 그라 가서 영 칼와란 너무 손에 나다 아 영 사마라 또 무슨 영 나갈라라 또 능 대고나 뛰 고고나 간 시기도 저 단지된 거 됐을린데 또 마르톡스다 청란도 소식이 지금 용용된 통주영나 또 마르톡스다 영 침상라라가 지체된 했던데 또 뭐라 칼은 계속 눈이 손에 나라 다 되는 게 기와 그 옥서등 막서된 다 담고와 그 다 되는 거 그 정확하게 될 것도 있다 청포로 총총 어떤 뭐 그런 거 가르는 통나 총도 말아 그 지금 통해 하다가 니 통해 하나 섬 통 전 통 하나 통 등 통도 있대 망아인 통고는 그 다 청통이 청통이 녀석인다나 다 지금 찾아지르고 창도 많더나 우리 캐린 통한 도식 지금 진짜 뭐요 맨날 받침만 오지 그래 뭐
1: 그래
0: 창도 통한다나 청퍼즈가 다 무슨 비비랑아 청퍼 총총 어떤 뭐 이거 상아 등등된 통한다나 양나 청까지 지는 통한다 야 축가 아 팀톤이 와 그 도와서 그 아르자기 청까지 지 통한다 도와서 그 양나 도와서 그 엄마가 청까지 지 통한다 데이다 다 청퍼 총총 그 나라 제캅 용와인 통나 양 청근이와 그 공원 청급즈 양지게르즈 데이나 양 청한다 통조지 조아드지 제원지원이 그냥 청단 통화진 돌아온지원이 와스기다 그런 게 청단 통해서 온 그런 게 틀어런 게 맞더니 좀 그래 뭐
1: 맞지
0: 그래서 옛날 시가 영지 냈던 다또 뭐라는데 요번에 칼와드기 나라 청트 마통주 딜라카와 장그 같이 난 그 돈친데 영나 금준 쓰고 오는 게 침덕적인 나라 아따스톤 모난 딜라카니 다 파치르 영 우스지 얼라레 가테라 청통더지 서진드 인조레다라 옛니 사미라 영기 블랑코테가 칼로아트나 바소지 아로초데나 오마 콜콜크 아요도 요마 오마 콜콜 칼로아즈 인디나 오타 칼로아디나 치직 뇽뇽즈 통다 사마다 추망아시아스 아야나 초걸름 망아시아노 스티푸시 가르가스텔실시타 테랑 스톤 모냐 스톤데 주마톡테다 치 청망아이다 코노 토무거 양네 톤크 나나소라 양기 망아리오 끝이더니 나도수 네트네 코너기다 시냠 쪽이나 양나 청통이 의지다니 칼로아즈 옛날에 양기 딱회나 초대랑 그 네트네 코너가 또 왔은 거 덕보 침보리 데이터는 추금금도 체크해 오는 건 전부 옛날에 청통이 의지다니나 예수시가 하는 단냠 쪽이다 등이 오다대랑디 오긴 금금다 도고 청통에 지다 근데 롱코고 그 양나 티 청통맨이 럭터가 유니 칼로아드가 어쩌서만도 그런 게 유 참마서 왔어 또 양나 로론즈가나 로론아 송아스관나 또 양나 티다 통도나 다 청겼어 왔어 왔어 또 그래서 그 참마 왔어 왔어 지 저서 신간 그때 이 남고 덴직도 대서 지다 즉시 같이 나도 돈 챙기
1: 아리야
0: 다다 지 대한체가다 양 우차우다 좀 강강강이나 아다 카상테랑 그 동강당강에 나양 그 협돌 그 침성 망아양나 담자가 저기 망사 양나 담와 그 람고 차와 양나 성선 차원이 하라고 떠나 어정름 체근은 같은 곳에 또 무게인 아다 사자강당강나 주저 동강당강나 저도 체라 또 무는 나 남자가 조금 망사 뭔가 뭐 대단히 나 또 무게 수 망아양 다 칼와드게 나 덴조한데 뭐 지신 말아 데이터는 도모가선 조건이나 다 하스르 그 파를 그 라무 또 머릭나 다다 동라 또 갸비 양나 다모이 양나 티는 토나 샤이다 좀 총총 조가 그 양나 노는 조가 그 양나 넘거다 대용가 아유 그때서 냠적이 다등이다 다 한국 라무 티 머릭 사우가 다 좀도 총총총총 변나 티네 하람 버 조도 시가치는 그 돈친제 마르토스 다지 제대로 제가 저 가성 때랑 다 가성자 코르 크르드기 여러분들 그런 건인 도무지가라 영어 저 말로 소통되니 따뜻 먹은 점들들 같은 돈도 총총총총 좀 타라 영 칼로아 니기 체스세라 되나 딱 찍고 그 정도면 나중에 정무 이하란 거 찍고 그 정도면 그 따뜻 먹은 성큰 차우드나 사라 그 정도면 치우는 거 사람 먹고 가라 딱 니기 떠나와나 나 근데 카파트라트 제이치리 교과 영어 넘든 예토바 후반디 사니 데코가 직접 답시듯이야 직접 고가 직스티스 야드 딩아 직승이 직티다 니기 체르기 스토 바자고 그나다 다 카이게 콜람 같은 거 먹을람 그 난진나 조고야 땅알람 되는 님은 조가 장 조사메 그 카이게 근데 네키 상선데 네 상선 가운데니 난데 이거 먹을 책임 받고 그냥 또 뭐 이스토 바자고 그러는 뭔가
1: 아래 영 말해
0: 알았다 영 지체서 제가 다시 우차다던 지나가 뭔가 냠큰나 봐서 영도 지금 녀랑 녀랑 손나 좀더 녀도 빠지니 작은도 뭐 냠뇽 그냥 갑다 됐거든 아 때이나 더 소식이 하르서 그 나무 채우는 것이 고나라 고나 넘고 용거 아요크 양나 슈나 야라 용거 아요크 오 메크 메나타 타도 딱 적고 그 놓고 자이다리 다 야라 나무 채우는 것이 교도 같이 넘고 던진지 말도서 다른가 오 단다당의 기상 선생님 당이 송 타원도 그 지금 총총원도 만조 사글라면도 있다 지 캐릭터 그 총조지 람지 캐릭터 그 위원 말모도
1: 할 일이
0: 되는 거냐 스토페나 송나 총으로 뭐 그렇게 어떤 경우에는 아무인 코너라 양 만용아래요 그 뜻을까 하자는 양적이죠. 대한체가다 양 다카르상 대는 그 나양 로컬 칼로나 바가지 다블랑 코르코르 저 카퍼 놓고노 너무 그 양 듬득 그 도친 치마 총숨 자정 중고는 저 수도는 손날 망아래요 그 대나다 나양 이 다돈도 총총 또 총도 또 진도 평사하고 사람이 대성나 양 칼로나 바가서 뛰는 중알람데이 마피는 치라 ちょっと頭ついてけどガラドダンダンが話がなわんじょこもち。てなちょちだとなが話んじょこもち。やんともかいこんなよくから、とそしがてらかやんてじがちゃうそんぐらんてながてなだ。おあ、なんかかなだちまでだ。かぐがざどんこげか。ななじょにこげんとするやんな。ともげじゃんちそんぐらんてやんにまがれちおかていたねなんだんで。 어, 다 친들이 성 쪽 성분단들의 중앙 쪽 성분 나한테 너 지스톤다라다. 걔나 추철기 칼로는 세마람 밥별이었는데 딱 성은 그냥 그냥 저 년다 빠르는 언더 지스톤진 오 다빈야. 다 지금 아직이 인가 유즈니 카퍼도 이용이 되리다. 니 테르치다고 니란데 다 철기 따라 마시다. 다 다두다 성분단 지나 어떻게 된가라 또 상하원나다. 칼로나 봤으라 양 미란이 그
1: 지나 너다.
0: 제라.
1: 아리야.
0: 다른 게요 괜히 성들 다 성들 え、ともくやんちがかいこのカロアマガリオクテイタンでなしがたぶんこれこれにカロアズギなたかぶったしがのじょ。おまちゃんがでしるなとちゃちんだらんじのやんなんでもつけそがのばよに。やんなんでこんびるくじょんがらのばよに。なもがしがだち。まろわって。でちがてねなたんではかぶんでのごとんにやんな。 아랑게 침마당 양나 지 돈덕가 개머리 그지 파루바금 예스 그 카버 돈덩다 떼지 피라지 론즈 마피나 떼 아야즈 마피야 모아나라 양 줄람고 인츠 그 블랑코른 족사 스타데드 가 지르팅 달리다 지 카버테 돈덕 쳇고 나타 지 피알리다 땡이다 피알 차니 지니다 다추 블랑코 그쵸 타가란드 병이 양나 다추랑 게 심트 타초즈니 달리다 블랑코른 다스코르죠 특식 같이 난 그 돈친데 그 양치 칼와즈게 나라 그 양나 중라 양나 예초 돈들 너무 좋아 총내나 양은 그 단독과 모토도 나라 그 분이 다른 그 하마에나 초 양나 라청에나 초 다 대랑 집자가 좀 된데 요지요 나 양 돈덕 까마까게 뭐 쳐주요 나 양은 칼와데 카프르제 주체르게 그 조사 강즈가 톤타 아 뜻이 카프르제거나 오다 감부나 넘무나 추블랑 코르코르케 아요드나 니블랑 코르코르케 요야드나 오다랑 코르코르코나 쩍쩍쩍 다 추블랑 코르코르케 메둥아 셔라 카퍼지오 세르젠란라 아오 양나 추블랑 코르코르 타니 니나초 인팀게 상니 드니 도다다 돈드가 지가 친드다 다 카트게 마신나 모아가스코니 양 도모리 나나 아 초 딜람고 덴젝스 사든 도다야 추 돈드게 모리오 호지 에 샨나 시가 하쟁 그 샤이고 마토스 다양 지 침덕라라 그 우순 주이랑 그 돈사잔 사스니티나 도모가라 자크 블롱코리 사차 타라니 타니야 소나 타라니 토 네 타니야 소나 강아 소나 너무가 양 기유아 유시토 양 자총도 카브르등 있다 멍아 멍아 주샤리 아랑 아랑 아 달리 다지와 그라 와카라 카브르 で、わからたがじょがでなんじょこまじんさんじょがでなんさんじょこまじのんくるがなこりじょにんだもけんまがれ。まそくにゃらんにれんなら。じゅんよ。まじ。うん。てたねなとすらかしげん、だちきまずげんならて、え、かわたやまかとんたがよなのくるこりちゅざんじょがにらかずにたてちまがまがふしゃり、らがらがずんだりためちょしげ、やちまらんどんべんならてしげ。なんか、かわて
1: デンジャーがて、そっちゅう、セットンセンナイコーモテ、ソシガーネウンダンレイジャーナ、カチンナグトンチンデモ。ありゃ。ああ、ティアチェカダンディ、ああ、ダー、カーストンテランガ、ディツキンデータ、ヤスケティツキンディトンソナタ、トンカントンテルタンヤナ、ヤトカントンカンナタ、ジャチモツナンバソヨン、タッタションダランデジャンジャマチツンダオクルガンギティツキンナタ、ウチャントルガンガサチャイノグヨン、ダツ Kawa ke tengger ke yang motosyen nyunggara tak yakin di sini motosyen mungkin motosyen
0: ཁྱི ཕྱད མ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མ ད

0: 당 뚜는가랑니 리당 리그접초
1: 총은 워스가 농침제 강중 쉐능 린츠나냐 브라가 쓰시
2: 야 기르긴 데모
3: 오 데모
2: 기르긴 나가 데런 인제나 아샤바게 테승 그 쳐는 게 잔데 당는 요노 과진치
3: 야야
2: 티큐 아레 티그나 다 치수 롭잔데 다 우르 손기나 다 소마 창마 롭틱 쇼라 다 리식 샵식 쇼는데요 샤와즈가 마즈가 듣고 요세고 그모 간럭 단데 십타 권니 치기 듣고 있는 다 갑다스기나
3: 총음을 롭자 지모이난다 오르힐 홀랑이난다 에 나노도 스인기나 달 호마그 리식 샵식 거르니 인기나다 랑샤자 망아즈 도요네라 로차림바그라 텐치케 기긴 초이나라다 지 젠드그즈 고노 젠드 단지나 소 드글름 직보 마임바 아티안치니 인기나다 로마초 그 리식 거르니 다시 그 공름바그라 시 그 통칭이 고나 나노 도슬흐터라 다 공츠크 가 통데 인기 소나 잔쿠스치가 아리자 니마그 공모 인기나 공초로 다 잔쿠리 츠크다는데 근데 다 로마초 그 리식 거르니 단 젠드가니 인기 거르긴 간 크르오네라 딘다나 젠드 그냥데 다치 젠드니 단기나 리식 거르긴 접던 뜨긴이나 콘데스기 소송이다 다 로마초 인기나 공초크 같은데 기겐 리리가 저런 거 손등거 냠용진한다 영난이나 런거 리식 냠용라 소환기나 소송이다 뜨는 로마초 마오와 런거 체리가 한치니 치킨이나 배기 동고 뜨고라 책임도 갑다라도 이끄던들. 대인당나 단디 공수가 같은 데 리시크 군이십대 수호인기나다 로마인기나 지십시오. 대인당다 로름슨바 이너 대인당나 로마 주인기나다 로마리리 라랑근기나 지 캐치문작. 대인당나 로마리리 그 캐치도 수호종이다 땅에 혼족기나다 지금기나 그주 로마주 다그 용콩국 권리인기나다 노고이 간좀 그 이노 달하사사 그 대한치근기나 오치 감시원이 안도국 권리니 망그 대인당나 로마리리 로마 카히즈 다 야이 야클라시그 성차오크 카히즈인기나다 시일란기나 지기 좋아오크 대인당나 그 주인기나다 로마리리 그 다그 정정그티 캐치데티다 땅에 마오 리시크 코르드니요 치기나 접도나 되기요. 대인당나 다 헌주기나 응을 호마가 주니 단디 진짜 공무인이나 응을 호마가 나니 호마가 크르진데 켈리 사토군 니코라요. 지기지 캐치오니 또 뭐 그 대인당나 헌주기나 응치 다 졸호가 이노 호마 아마 세던 중이나 다시노 지기니인이나 단디 켈리 사토 니코라다 맞다 샤와다 두코니 대인치글 호타가라 갑토데 망을 단디 잔수크 또 뭐 그인이나 다 켈리 사토 근디 그게요. 안단들스카나 호타름바. 드니 상처름바 그때시다. 로마 그게 존나요. 샤르가만론이. 다타이나 론타시누게 지니 단디 켈리 사투근데이기나 샤와드비던도 무저르 텐치크 당우추 레콩글 로마 다히 돈두즈인기나 첼리인기나다 오키 카이탄 솜르기나타 론텐시노 지니 메트테 당 응치 글홍이리 데일링이나 좀을 호타치모 나가기나다 유트 디지그니기나 심질 호마 타시노 지니 칭활 호타치모 다월기나 버른바 안돈즈비건 안도즈이나 딱추 호마레지인기나 카크고 오이크 망지 시그샤니 능기스 오크인기나다 칠리나 로르기고 코이나 디코니니나 라랑메레지인기나 가슈그맨다 그때나 단기나 로마타히 돈두크기 송기나 로르기긴 디콜라 투아 오노 쿵가 지그니기나 단디 칭활 호타치모 그기긴트긴기나다 디 통친네데이 그기긴기나다 총할로자치모나 이트리 기긴양긴이나 리지라테라 마즈데 쿠타오카타 타신라니노 도무스 저근거 줄홀은근 능니 로트고지기 고르타수 나노 도스긴기나단디 아종슈파가 이크코니 로트긴기나 고지기 좀네 데인다나 기긴장은 추노니 기긴기나다 디쿠니 로망오 로트 이뇽노 기긴거 고르데가 달호마 추긴기나 로트이크다운데 아티엔치고 로타름바게요 다 아종슈파 그 직 단기나 다주 성친이 적은 우직니 로타른 바니요 디코니타 로타 용화 카쇼가 됐던데 랑그 민튼그 단데시기 됐던 르메그 강니기나다 디코라 로중 이나는 총다시 땅 총음으로 로타 지목 직분 마인바 땅 아주 Chelik shuwa ngina batsun yukyo. Nyini ngina loma chuga lishik kurga ngina ta khoychay nanda khoyl kur kurum tuni ya. Tiyanchika ngina ta nguchul hota nangnira ti lishik kurga hota yonarita loma chuga ti sikhini ti shiga ngina ta shuwa ngini khiji kundutara. Tiyanchika ta ngina nga tunsika ta rungi ngina ji zindraga nangni ta chi lhotri ra te shigyo, ten chika yig ra ten gina ta wak nga tsizika gina li shig te mgi da tangi yig ra te chok chig shig khiri li te kuk. Ten chika ta gina gyor khun jambu, zindaga nangni gina ta tang jambu, ta tanga ayun, yangna gina tanga ayun jambu te sonlin li da tangi ta shig pashungul huma tamoy na yiga ma shig da tang, kargizig langi da tang ta shimjil huma takar sona chukni tamura yunar. Ten chika ta lotsika tang shigri gina ta shang ching gyojong shukka yang manan den kog tmo g yang kok yo ner ten tang na yin ching min yang chi tuan yin tang yang na tuan tang yang na yin na tang yin a ten gi na ta so yin no ten chi ke an zen ta gi nang ni yang ta loma chu nang ni zgi zo ngon tung gi je ten chi ke ngon tung gi kyara ten chi ke ta chi zo zo nan di gin ding gi gi na loma zo go ne chi tik ni loma tmo yin tang na yang tmo ko kok bi on ner ten no kyong ge ti ku ra na nang to chi gi na ta men ja ge ngon chi zo gi na ta loma ngon chi ke loma yin na chang ma ta shin ji ho li shi ke kun de la Tenda samlu tongda mara. Tena nana tosida loma chogira ta lorun tongo nyiwa na zizungi da tangi li shi ke korte la ingina ta zinda nangta ingina ta zigizi samlu tongda tang jamsu ke namba tamo yoko. Tenda na ngunche ingina ta taishin runga zirima songna runga payil ingina rekungi ingina sologi ingina runga ingina payila songna payil ingina ta kongrimba ke koti ki koti. Nana tosi jamsu talhkta chino kyunga zinda nangni ti yungna ra loma chogira zigizi khakimi runga ingina ta lorum tong ni zong da tong cheli chi pa mai ba li shi ko kor da la sam lu tong da tong ta du yi ko ko
2: je je ta ni wi lon da tok ka rang ta chi chu lo da ta tsong ni na shir tong ge li shi ko sal da mo ta shi mo zer gan la
3: o le tan di na no tu sing gi na tan di ngi ji ge li shi gi na ta ni tong nyeb ji lo gi na ta ja cha ge gup chi kochik na zir ten chi ge ni tong nyang nga zung gi na ta ja cha ge gup chi kochik ko ni ta tiyanchika nyertung nyertung ginara ta ngina gyachaga gupchik kosun tumu tsatsangu. Ten tangna khuenchung gina nyertung nyejitung gina asimjil huma ngina ta taga nyingu nyikha sabdin razi asimjil huma jitudok.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디다스타 체직 년름데 쫄흥릉나 비진반데 인지나 총흥나 장도년 청큰 고스클라 롱청지 체데 나총 조부 남라 고득시비 디스카르마 납치릉 그 나총시비르 가틀 타통 린싱인 나나 린싱데 돈즘바 아친 노르초인

야, 저거 중중서 대령는 자바승근님으래라 자바승근님은데 전내용지나 저거 중중 정말가영 랑크를 시끄런 그 호중근 간클드 다리시후다 등이 단지나 조치를 허용근의 로청노가 잔지끝이 틀라던당지가 영지시나 저거 중중서 그 잔지끝 공성등주가 등이 영나 총시비에 같이 린슨드 타통세근님으영래 아직 레와나 잔드담가 족보 총총 남지 대릉 아직 로시 미고니 족보 총총 소급 잔직 공성아 체득고 득시요노가 나총시비 가츠 린슨드르 십다 년바당 영나 대릉 그 타통 린슨드 그 고름철 시다당이 영최랑니지 글러스클린 해모 영나 글릉근 전통대 옴바당 스탐 하시 타근 전통 속 옴이다 땅에 아치 땅냠도 흡식의 공성료를 갈수시 야주 부성청서 린슨 다통근거 가브릉증 특거든 지그득슴니르가 섬든나르가당 특거든 지그득슴니르가 섬든 특인 주부청청 성마가 일라사위리 성요라

총총체 파마츠르 냠츠크츠르드 제 롭종샤주일 데랑아지 그르 비카르콩가 잠바 총문데그나 고직시요노가 참성 롭세 타카 힙샤 통인지나 혼 아만 던다식 유클스니 너모게 참성 롭세 타카 힙샤 통즈기엔 간진이 되는 거 티바 가치가 잠바 정운덕는 아시기 이런 거땀 파치가 타근 전통 움지들이 자득시의 큰거 조보 총총 유나영 스카토니 린슨 타통 큰거 카브랑 정 특거든 지그득슴 니르가 섬든 나랑아당 특거든 지그득슴 니르가 섬든 특라 카브르당 용브르가 사시 린슨덕은 돈슨바 아직 노르소게 카르신더 조보 총총 제 카브라 그율

0: 발롱 러르레
1: 좀 말이 샵적 알러레
0: 전 개근 빠진 러르레
1: 능 허리 튼튼 알러레
0: 족보 천서서 제초 나초시 비가 틀렌진저 조기 트윈제저 삼퍼시니 알랑가가 잔데저 센저러워 가스셔
2: 야나 총 접어서 때나 다타잉 어초 데른 그 조기 트긴지 그 참바 총원대 그 나시기 주여 레 접어 총총 정마 그 희슬 따라 총 어스클 웅청 그 나 총시 비르 가츠리 인친데 그 영 난진데 글라라 영 렌조 어가나 영나 니시그나 산치 그 전통 요나 그 도모 그 접어 총총 소 그 어가쇼근데 카탈리다 땅이 영 조기 드긴지르세니 너무가 스타바 총총즈 체터 체처럼 정천시요가 남진더 린슨 타통거스 갑데 자다와당 자르바 자바승지게 셰조게 체츠라나당 간마치니 체츠 티크완데 나총시베르가츠 린슨데 타통세코노게 디스크비노게 쳔게 영 랑닐 글라라랭 린조 아르가니 영나 얼라라링 링히킹게 두보총총 상마인지나 스타보총총 너그스당아 페비다당이 아름게 글렁거끈 전통옴나 조가 디마스게 두보총총소 아름게 흔든나 상아라 카잉 드무다잉 아름라 진치위 파마당 아게르근 영나 아름게 세트총총 카야 나다스구라 흔든암 영나 럭치게 찰다 끝나잉 총나리 레두보총총소 나치 나총시비르 가츠 린슨 덕능아 닝후잉 두보총총 망아즈게 아릉니지 어자릉노게 걸러라랭게 삼치 망아즈 그리톤타 야데나 데릉게 조기 딩질게 삼바 총원덕능아 어치 초루회 저그랑 총클 귄나송 삼도머르 자둘 소총 로르마가 니파게 법적 총총 어더지 화무게 나총시비르 가츠게 좀지게 초총 디능아 흑그리용노가 레잉 디지인 저크 서거노가 레잉 사르반데 로뇽 탕식샤

야주 보정 정서 때랑 아직 제초 냠출 이쪽에 땅후에 동무인지나 아르르 코바 시지깡 아잔수 코바 가예거깡 더스에르가 제친 더스타비 땅후에 고뇽스 영나 너튼 아르그 탐바그 땅후에 고뇽스 레이트 보정 정서 담코인데게 영아초 하샤 영나 아른탕 젤비 나미나라 제마뇽 제마롱노게 하샤 치즈그동게요케 아레 어라 쳔보 어르르브즈게나 뜨게 코과 흐서게 강요 다서고가 영 초쳔보 잔 초즈게나 디코과 가이게 강요 다서고 대등 접신데 어초 머즈나즈기나 뜨거 코과 윤등 그 요절이라 희윤가 전 요절이라 티챙거 나츠니 세인나라 남진거 소위철 법중거 고름이 난자거 소위 고름촌이 티와 망아서가다 등이 아랑니 증 희윤쟁거 머즈기 줬다다 하쟁거 갈치거

야더니 다룸 토르지가 시군고 소프트고남바가 캄즈그 소프시즈그라더니 달 데른거 드그치기시 비티 신나로 고누고 나충 지르고남바라 아 데른거 디칭거 르그치즈그 쳇다 캄발라 찬드브거랑 누거 비치비 탄줌 시군고 랭데 칭년 주일

0: 농도 트위터에 타고
1: 트셔버건 트시
0: 트어떻게
1: 될까 야 더 희가
0: 야 다음에 나 주셨다 야 지금
1: 조아치가 바질 까마가 닌 고르라지 다 데리니가 뒤쪽은 당지 말아 야뜨거 야뜨거 떠요 그 건강을 이스
0: 야뜨
1: 응 야뜨거 떠요 그 건강을 이스
0: 야뜨거
1: 떠요 그 야뜨거 그 얘기 떠요 그 건강을 이스
0: 어 야뜨거 진우
1: 응응
0: 야 야뜨거 이게 아직 가득하시겠다
1: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0: tani arangil la yang da zonan doi tamo gih jenga ta kawa da denji siri ta nyam dhiga da riwa dun tani kunya nyam dhis kawa ga ta nyam dhiga ndi gormu namu gomu chaga tani tamaz ga gomu chichig domi gomu chich tamba pesig ta kuna xeno kawa nda yin zina ta khun ziri tena da kuke rikhla yon nari tena da kawa ga kuka chongkhang da da chongzin da chongzhe zi chadri shi zani da chongkhang da gushi ji zi da gushi gini ma de da kawa nda la kuka rikhla nda yon da da chongzin da chongru namo yi ri tena da nyinga da chongna shi ksha ga da kuchu zhigni da chen na da chongzi chongnu ga gulmun da gochu la ka ne da da thoma tis Tak juga sokong. Tapi tak kawa ke, tak tang kampung juga kawa ni, dengan si, tak cinta tontong tu cik terkejut si, tu si, tak sung kawa ke terkejut kemana si? Tak kupa meri, tak kawa ni entah, dia terkesan, tak jongchen, tak tang sung cumi tu jaja kudaan si, jongchen ke laga ni, tak kawa ni, cunta, atau cungun tu, cungun ke si. Gokur tang kyan sikri, tazi dad mwa nyan sikri dal nang bai tang dhar, nyonshan nang bai tang. Nyan di nji na kaka bai nuk zani, da na nang ga nih tong nik zang alu ga da gwa tsi ya gaga ni ma, da nang ga yang sab tang sikri. Ten dang da gawa ga nga chu chum kang nang a dik shi shiri, da riwa na mwanda mwa sam tong yo ka. Tang omu chiri zina, da gawa ga, rima rima, nyat da alam ni da gawa tang dhe nuk ga da chu dad mwa. Zima, peju ge, camju ge, nda tong mo shi. Tani niwa muin zina, dhalam ni, cangma ge, rr, sa ni da su gu, nima, dikchen dhamu ziga, gontok shi gu. Tani samba muin zina, da, kawa ge, da, kawa tong dhe nungu nungu, da chi zima, peri, de na kawa ge, da, ko ge na zhuk, ko gongsi, de, chanyan la nozi, de gu mu ziga, chi tamba ge, chen tsub jo gu zi.
1: あともりはすんどんか。あれちもこん。ディナちゃんだにけちょ。チャニン統統生後のだよ。チムズにな。ディコニンもちずいな。ただ従順で今後が女でたねに、あ、だ、ともんじなんだ。チャニン統統が増殖後のだ。チムズなんで、議論事故。だ、あと同伴もちんとんじゃくが、あまんとんチムゾンが、どんすん。ふとんだ。にちゃぶじがかな。だんけちけようくずな。
0: 아몽돈 지셰포르 찬인 토근요 잔즈 강당마 그 서식 기장 제토 강나제디 젠즈 찬인 토근라 만부 동르삼 양나 젠즈 송돈 당마 그 제니츠 송아 세가 노르 흐타니 심초 마정 시와 망적 시와나 아다 찬인 시와나 다 몽돈 그 셰포 근초 당 윤든 아니엔 윤탕 예톤 솔라 제츠저 당적 시바 라스스군 다 당켄디 기요 이요너 단데 히치니나 장 그래 드라 꾸지면은 아무 도무지자 다 조선 대통령제시나 아 동무지나 다 산이 산년라 아 도통라 노치 시나 아 다 도물 아 제가 다고스나 산년라 노노 샤초데 리오가 샤초바도 요나미나 데 다고나시 조선 된 된는 이제나 가와게시나 아 가와게 종천 마티게 당하고 잠바니 다자게다 도모 도 잠바니요 아 동이 만누가 도모 그담 회인조스나 아 가와가 총진데 어 다마마리 아 다니다 고가다 아 도모가 가자 베요스고 아 같이 드초시 누가 다 세군을 갖대 다 혼트가츠 혼트가다고 혼트 가와가 돈초시 누가 혼트가티오나 더 가와가 세누 가자 yima da kutri imtaka.
1: Ajay.
0: Yena da, da nyongchanga laga ni kukuga nyanzi peyo nu da, da nyanga na na kawanda nyisa khadu nari. Kukuga shenu kacha yin nari. Da zimali nizla mari. Tenta da kukuga shenu kacha daga da kawa ga chanyan la nonu ga, damu ga chanyan la nonu ga, damu kukuga daga ishawa chupa da liyo ga.
1: Ajay.
0: Dari. Niwa laga ni ma ga yang na jenye kan te shwe gu. Da tangsang shwe gu nu ni talum na ka ni ni kurz ga song 아메리데 던 게셰군 다쟁원데 아초 망돈 참정근하니 호인도다 되는 거 조직인데 찬년 더 통가 조직 내나 요 못독 아니와 인자다 녀거 양나 콘스테셰고 다 당선 다자글람나지 녀 아르즈가 됐다 대직셰군 도모카자 양나 콘스 인지나 콘스 코르즈가 특히 아메리데 던 카차셰군 쟁우다 아초 몽퉁가 아 혼자 되는 거 조지 자녀 또 한 거 조지 내가 못 독. 조진데 나 존재나 아 다 카와게 송이 그거 공스가 공선데 그 진짜 그냥이 아 존재 된다 초 총은 거 다 거거든 큰 그게 이제 되세요. 되세요까? 지나다 그거 아니와 문데요. 아 그거 아니 그 양나 전에 칸티 가지세요까? 다니 삼바무이나 아 니어 잠바가 양도동도 희고네 대나나 단 중천라 지영 당선 고초의 군우군데 아초의 진된 군우 괜친 나 카마직 괜친지나 배치와서 다른 거 망스 희는 거 다음 우희 나 카카니 정사진 산도모리모 그런 거 개티나 능지심에나 아 뜨거 송에 초 잡종아 체스 배우는나 전부터 알기다르는 말이 달라트는 말이 정천나 지경 장군도 마치사자원도 쳤나 제 동크 유행나 조카 메나 조카 제게리도 세주도 배당나 아다 참이 알기나지 아 참이도 다투까 되겠다 아다 당소 다자라가 세주라도 배나 아니나도 배나 다 차페 정노 차자 친노 다 얘는 돈이노 근데 뭐 차치 되어내 된다다 카와가 송에 년통도 배노다다 다 니망아스크 아주 다니 히 담으스크리 조아무이나다 저쪽 거 동중도 지마 송요메 담으스크리 나다 조우스리 다나 그래서 이완제 칼라 저 감으스크리 시자지나 저쪽 거 동중도 지마 송요메인데다 니그르 지즈 말모 대나다 카와가 송에 년때 송에 달음나 잠이 단 니망아스크 ती तनी अरे तम तम चगता जिकला शोक आ लाकाशे जो दांजों तम दशोक ते ना दा चपला चिग ते ना दा जिन दगला कने शेषना कावा कुग चचुक दांजों द जिमा सोनों द दशोनी हिग
2: हरे चुम्पुन दिना कुंग जोजिन द दंजली द दंगे शो चंकंग यं दं दं द ची तक्चुइन न दिकोनी यं जी कादरी न
0: कुंग ता देखो मुझे दंगे 마초 총근거 다 첨통되게 전을 가게 인제나 식마르크 아니지라 간다고 타는데 제 외제되던 다 가와게 찬인 거 토통나 어느 채터 누구 너 샤초 반다 뱀초 제일 히트 좀 토제는 야 뭐 니망아스 그 지 게티 잠바르 그런 다 그런 거 찬인다 노체 탐나 나 고무게 진심도 참무군들이 너무가 도와잖아 당은 초 참근 그 조든데 참터 조든 되게 조든 너무 인지나 조 가와가 그 헌터클라카니 세네리 가와가 뭐 처제가 참 전섭적 오지리 되게 리와도 요나나 예 요나나 그거 데코르가 헌터 너무 잔놈바 너무 분석받은 말이 게티 다초 너무 그 조지 요 트요나 초 게티 되게 헌터 시그 판선 초바데 요나 어쨌대 잡죠 이나리
2: 아리 슈니에 티 공고 주흔데 당절라데 가다가 잔츠몬론 저 슈니야 카데레이나
3: 참훈의 장부 응악가고 흐르리 참이 흑세제 님저 탕머르단
0: 야야 땅이 꺼내시노 다 당선제나 저촌더식 다자게 저촌스글로다노 다 된다나 니라니 니근 대와데 지스 미지스 아 대던데 돈 개와라다 망아숑기다노 땅 개와숑도나 응나 라미나 한선이가 하츠라 지시 되게 돈도 세나 샥 다 게디 지 미용나 다 좀카나용이 좀 나던데 등에 하는 거 기억한다 전에 세고는 아 정통아 뜻이 뜻이 있나 다 좋은데 헌터도 좋으세요 뭐 대 대는 저 답게 됐으면 tomo injina daranga hantong da chadgi guk.

0: 게디 니 바로 보고 니 잠바가 초 찬년라 아노 나 그거 놓치고치 냉글라니 초 노나라 아다 아다카 가차셰디 티 노나라 다 이기라 뜻과도 배대던 초 노나라 친 게디 아니엔다나 아니엔다 팔라니 다니어츠고 가차셰디 티 나다 아다트 녀츠이트나 아랍리 데노나 이기나 다 어차프시리 안도무나카니 다리고
1: Shuni
2: Gendja yigin de dogunda sasa dogtongzhi gogo.
1: 地门次给的嘎瓦的嘎呢公司等样的利空粗巴跟龙子有呢扎土个马勒的里沙沙得得大哥哥给点过用过苦的还是那么贴松呢阿哥那么的都得你要给个想我那个等你给我们一个地门次给过目的用用空的阿哥那么的跟个说话是你呢听我的用沙沙得得一个哥哥给的嘎瓦的嘎呢公司的利空用呢粗巴跟龙子有呢
2: 阿龙给你是送的等于担心他没写过的地门次可跟牛总共的东西还有用空这么整等于稍微就用还真给切个地门次来过目的还行呢阿龙东北来几个人个地门次来等恨的给你儿子写就用还真给切个回来几个还来过目的是你能地很切个过目的有空跟也你能过目的不咋你还吃了几个过你能等于啥啥得得就还真给切个
1: 地很切个结果没得给个生活拖行动那去过地门次跟成个的过去你看不到了这个什么样你要处理的等于这地里空一下人生心那去过给的用些我坑个那个生活个等个我们妈子还要说呢你的我坑俺的地里的等于我坑个生活的看得过去就用还真给切个地门次大众阿生你给过目的孩子跟路个咋你地跟跟车等样呢 可可些就得多的，啥啥得得一个个。阿哥母个，他家些那个母都多的样，啥啥得得一个个。阿爷娘看那吧，地村去人给当地，从穷当学了连村，当村的邻居个。连村的总之把当农村把当村做么子呢？总之人看了哇，大家扎西当扎西当这边呢。大家了哇，当村做些呢，这些不大个了哇，还跟这个这样当，说那么人情呢。
3: 当个居民连村，那我做养亲戚嘞，打点木西。当家边把的人呢，地界莫扎人。地界莫扎的人呢，耕种着些什么人？耕种些什么？咱想随便找不难吧，去难吧，该看不着啊。 다르타케적게 소르근 머리 홉싱게 홉다른 거 도마게 리시크다라 접든다 얼음 치기에기 원이나 티 한식 거르추 홉쪽다가 리시크 샵시게 타게 샤와 몽즈게 좀노 티 다신 도마나 바 파니 치무즈게 튼 원이나 띵에더니 로랑즈게 교연
4: 땀땅 땀시니 심땅 심아비치 돈땅 돈가랑니 리땅 리그접치
5: 从我们那五十个人农村街，刚刚就写上连村那年不是干事是。呀，今天的么？哦，的么？今天那个敌人就那，啊，下半个这三个村那个全都当了一个关键期。呀呀，对。啊，对，那，但其实说真的，到我们村去那，他说嘛，村嘛，说出去个说了。
6: 다리식샵식식정도네요샤와즈가망아즈가 듣고 있었고 그럼 그러니까 그 단데 십차권이 치기 듣고 있나 다 카다즈기나 총음을 로짜 지모이나 인자 오르히 호랑이나 인자 에 나노 도츠인이나 다 호마그 리식샵식고 권이인이나 다 어 랑샤자 망아즈 도요네 로짜 좀 봐그라 대한치가 기긴 초이나라 다치 어 젠덕즈고노 젠덕 단지나 소 드글름 직보 마인바 아디안치니나다로마초글리시크콘드니 단지나 리시크 코르근 접던 뜨거인이나 콘데스기도 소송이다 땅에 달로마 초인이나 공속국가 통대 기겐 리리가 정런거 손중거 냠용진한다 영난이나 런거 리시크 냠용라 소환이나 소종에다 뜨는 로마 좀 망와 런거 체리가 한치니 치행이나 배기 동국 뒤꼬라 치긴트 갑다라티 이거던들 된다나 단디 공속 같은데 리시크 코니십트 소인이나다 로마이나 치십시오 된다나 로름슴바 아이너 딘터나 토마추인기나 다 토마리리 라랑긴기나 치 캐치먼다그 딘터나 토마리리 그 캐치도 소즈모다 땅에 헌조기나 다 치긴기나 그주 토마즈 다 그 용콩국 권리인기나 다 노기 칸춤 그 이노 달 하사사 그 디엔치킨기나 오치 감쇼니 안도국 권리니 망그 딘터나 토마리리 토마 카히즈 다 야이 야클라시 그 성차오크 카히즈인기나 다 시일란기나 지기 도와오크 딘터나 그 추인기나 로마 리리그 다그 정정그 티캐치데티 다땅에 마오 리시크 코르드니요 응치이나 접도나티키요 데인터나타 헌주기나 응을 로마그 토니 단디 진짜 공무인이나 응을 로마그나 니 로마 카크즈인데 켈리 사토그 니코라요 지기지 캐치요니 뜨모 그 데인터나 헌주기나 응치 다초로그 이노 로마 와마세던 주인이나 타신노 지그니인이나 단디 켈리 사토그 디코라타 마트트샤와타 두코니 디엔치크 호타그라 카토테 망 단딘 잔수크 토모긴이나 다 켈리 사토근디 쿠르게야 단더스카나 호타름바 테니 상체름바 그데시 다 로마키기 소나요 샤르가 망론니 다타이나 론테시누게 지니 단디 켈리 사토근데이기나 샤와드비 다운도 토모즈르 텐치크 당우추 레콩글 로마 다키 돈두징이나 첼리잉이나 다 오키 카이탄 솜르이나 타 론텐시노 징니 메트테당 응치 글홍이리 데링이나 좀을 호타 침무가 나가이나 다 유트 디징닝이나 심질 호마 타시노 징니 칭화 호타 침무가 다르잉이나 버른바 던지비강 안도즈이나 다크초 호마 레제잉이나 카크거 오이크 망지 시가 샤니 능기스 오크잉이나 다 칠리이나 로르기고 코이나 디코니니나 라라메레제잉이나 가쇼가 나 단기나 로마타히 돈두크게 송기나 로르기긴데 콜라토아 오노 쿵게 지그니기나 단디 칭화로타 치모게 기긴트긴기나다 디 통친네테 크게긴기나다 칭화로타 치모나 이트레 기긴양긴이나 리지라테라 마즈데 쿠타오케타 타신라니노 도무스 저근거 출홀은근 능니 로트고지기 코르타수 나노 도츠긴기나 단디 아종슈파게 지크코니 로트긴기나 고지기즈그네 데인다나 기긴장 추노니 기긴기나다 디코니로 망어 호치 잉용노가 기긴극 건데가 달호마 추잉이나 호치 그다운데 아디엔치글 호타름바게요 다 종슈바게 직 단기나 다 주성치니 드그노 직니 호타름바니요 디코니타 호타 용아 카쇼가 됐던데 랑그 민튼가 다 내시기다 땅 르메게 강니기나다 디코라 호종 이나 총네 땅 주 송음을 호타 치모 직분 마인바 땅 아주 송어 겐튼 호치인난다 송을 호치나 소화 삼아치기린데 리시크 건데 로리리 탕 직니에니 다나는 도스를 흩대라 제마르 데나 단지나 다글 호타르 바그나나 야 리시 즙톤 샵시 데니즈인데 무게 데니 지기스군데 데게 다근 간치 소치르즈나 다디 종슈크 직직부 마인바 디안치 그 켈리란데 냠디리 다탄 켈리가 강즈마나 잠부인이나다 호타나나 단디시 데니 로마 추거 저런 거 응오투 이케라 스콧데 다디리 다탄 다 켈리라 다근이나 응오추 호타나가 용다탄 타크 로마 카르지 레마타야나 텐치킨기나 다른게 로마초기요 시그나도노그 켈리름바 데인기나 아니 단기나 야라냐시 데리엔 간간조코노 토모라요크
0: 달리시르트 샤브시 데니 디나니 다 켈레나니 냠델리 달리 노테노니 지그 로마 망아그 샤와니코니 토모가 니탕 에오가간
6: 리리리 테나 치르 오치 오이데 클 호마초기 양데 켈리그 콘데라 다 나나 도스 지기지 제샤용고 그 덴덩나 다 망치히그 다 동이나 그 수이징 다 리시크 콘데나 다 동 다 종식크 샤와면나 지 켈리 콘데나 다 지 양치 지기지 예릉아 게 산트기 마레스 칸다다 양 켈리 테잉이나 지그니잉이나 켈리 테잉이나 지기지 냥카라테 요크스 칸다다 데일 켈리그 코라토와 멘 토모라 요크라 이나야 나 도스 타 우추 송응거 능기세 이코 리르크 콘 두주인기나 오이 워크 오이크 우치 산이근기나다 예수 검시라 산이근기나 로기 산이근디 쿠란기나 지기지 자기 언어글 호마트 모르고 뭐 데인터나 능기 시즈 히노 이 히노 잠보가 메트팅기나다 론텐시노 지니 이콜 리르근디니다 로자 땅티엔 치킨 이콜 니힝가 아샤니 요군도 모라 요카
0: 지지 다티 한신의 대기도는 간 ཁྱི ཕྱད མི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ང ད

0: 다거지 캔나 다그 니체 영아 팬고 그리무 다 다론 좀 캔나 섭조 니 힘누고 니니로 섭조 니기지 좀 쳤었지 되게 니치로 그영 섭조 제가 니기지 좀 쳤었지 알살 좀 마비지기 좀 지기지 샤비지기 좀 쳤었지 되게 또 조치해야 되나 뭐 되게 토머지 맞추고 공아 다른 그 기르긴데 님청데 되게 기르긴다라 당이 짐지기 리컨도 무지가 직전한도 그지나 기르긴 거초 영 무스카르청데 인접도요 되게 영 한인이로 섭적색 그 영디 정주 기사기 지지 좀 쳤었지 또 조치해야 되는 생각에 당 크기 밤붕 그 마킹 랜더도 스토리데네 영식 젠지그니션나 다 기르긴 남바긴 접튼 강마 팁촌데 디프트 그 니엄디 토니 다른 그 체즈군도 지금 저 랜디브지라 속하시오니 지금 뽑아지시는도 되네 되게 기르긴 그 접튼인데 내가 영 지금 마지즈가 직장는 바지 땅땅 동식시
1: 야드나 키 무전데 땅는 요노 과천 치고
0: 야 기르긴 야 기르긴 데모
1: 야데모
2: 야두부남바 데스쩨응가 데릉가 강종 샬릉 레츠나프 돈슨드네 인조 레츠디 흐톰징간 크바르자 자히팅 다르클 바스담든수 셰큐 다르클바 헌트 세랑탕 손마른 신이긴 가즈남지크 케치글란 돈슨땅 솜직 신이긴 레츠나 지미능라 마소이양 키른젤 다데무시루부남바
3: 다네 베이징지 디슬 종하인
4: 아디엘스티흐사른겨르
5: 냥크남바 체초디모 데릉너스르시그니 퉁니즈글로다즈비시시그당자스시그다즈비시제즈 워스시그다즈비시제즈그얀다 자다와리 슈니 델치산젤렌츤라니엠버가프세시 아디치드츠니비리쿵지당아비시소시그닌자토다소미흐베데 李孔蒂们年年定下这儿扎布罗人娘的那边龙顿擦刺激着龙库克坑是个生意了多了个特别有把戏有事李孔蒂是这群林镇把格鲁西等等娘的那边这个气兰家不过是比下去的当人些特别把等你不知道参照给事这个把大人那也记得趁你比李孔蒂们你一零一你都是不是个龙库克坑个等一家这个人家是不是 多了个特别有把灯，上一次吃个肉没用把灯，吃个你塑料味儿接入味，六个红油把灯。多个是不是今天那妹妹那么紧，接不过来这边天气等惨巴的。一零一年年初吃了金灯门边，能吃通没把灯，多个是不是个年头才开的妹妹那么这灯，门第有点提特色的。格鲁西因接不过端进第二个擦青油把灯，啊，点这个接啥东南宁开始有事。 扎布罗人娘的那边龙顿擦刺激着昨日的课给当阿维次什么经验扎刺激的学习乌克兰街门门南京人的人娘的那边龙顿擦刺激的罗库尔马勒个这个边罗库尔坑是个了人家不过是把等门那儿黑米等多了个擦青子没事扎布罗人娘的那边龙顿擦刺激呢有了两个七千米娘的那边龙顿擦刺激一把等你懂你人你路的你不乌克兰街娘们咋这个的接着接 俄罗斯手机扎布罗人娘的那边龙顿擦刺存在失败的。第几次娘的那边龙顿擦刺的米尔久等，门门南京家不过唐门台巴等，而且几只手机娘的那边龙顿擦刺的连着了，才没开始现用。

에스르지 종리 네타니오 회의당아 위치 소식님 세지르 에스르지 마홍기 레바논 도시국자 보프 틀린 사클 잔중시 바당 할리르 비고니 레바논아 콩기아 마그툰 글줄 아디아체 제인세르 네타네 후인님들의 년리 사적배대 키과디아등스테 이스리지 먹홍기 레바논제 상인 것줄을 제제기 비레와동요라 이스리지 먹홍 이스리지 먹홍 레타니 추가니 탑지에나사 잔종시브르마슬 보프틀린사클 아득다종요 디지스 전주당기 존진시비 사클 말리몽우 아득종시디엔스르 네타네 후이다롱시디르 보프 틀린 잔종시바 나이스르제 스지제 니르도 쳔부시인 이스르쇼 디스르야 등 자샤 레바논 소고쇼 마오니 마타다 랑글릉 갈라툴베제인스르

0: 야, 영 쪽부스가 나 쪽글음데 카버터요께. 왜 쪽부초 데모?
1: 데모.
0: 야, 쪽부가 대근글엔 센데질데 땅알마 프모도마게 어잔투 세서군고 세르긴데 세즈갈럭 체크지.
1: 오데다초 군좀바 체랑 로마다 데트통아다 쳔미 로마다 자연다까 도모용라 산데글럭지스크넨.
0: 아레레레.
1: 야, 린선 지민아, 가자, 오크, 자야즈, 오크, 쓰러와.
0: 자야즈, 쳐드구니, 쳐.

0: 왜 두포초 데모?
1: 데모.
0: 야 두포가 사차 강승나 카프튼 거요.
1: 사전 네 동거.
0: 아래 디나 두포 슈니 고드기오 누르치 소눔 체종 그 파일 자치 카세 여군우가 망렌데긴 디나 두포가 대군가 타통글엔 센데질데땅 소눔 체종 그 파일 자치카 서즈갈치 커지.
1: 더년큰 황주르.
0: 응응.
1: 아이 꽈름소 세랑 추자 늘자 함축 다시 남자 산점 남지 수님 개용나 프로야
0: 아디
1: 대니 슈마원 캠젠드미 노기게 기게 자라셔도 지마즈 코디나 와게
0: 오 좋다 지마글엔 세나가 종아 기게 기게 자라니 세르군우가 몽레스 거리와요 그지니
1: 어
0: 딜엔 캠바시리
1: 캠젠드마
0: 오 알마 캠치르도마 거리라 야티나 탕아지마잉 침멘테당아 출렌센데 뇽자 체리와진탈마 칸치르 도마게 뇽아 기친 기친 잔타니 세르군우가 망렌데 고지길라
1: 오케도
0: 야카도 야톡부남바티나 참드닝아 치냠크치클마 소눔 치둥게 파일라 자치카 세르군우가 망렌데 냠세지주길

0: 야토포남바다영티초크응게데르궁글렌첸데스톰츰드니조
1: 重庆的啦，啷个当什么的重庆的啦，重庆的啦，
2: 简古山什么的重庆的啦，
1: 重庆的啦。
3: 자르시담비 산칸란디 체남비 간컴정 디다타 나바소그 세르닌 나위겐트 냔 상릉거 조지마다는 송정적 년 칭킹 워클라 롱친지 접진비 촘친다라시비 레선인 도고나바 디나 다리그 레선디나 대양아시 양아르진트 송은의 정적 년 칭킹 등 중국 제국종 등 종몽몽 서종니지 소드부 등 송은의 정적 년 칭킹 워클라 롱친 등 안도 년친 송은의 워클 달음 정적 년 칭킹 세코고종 어르그니 리스트를 예코르 정도가 년천주 세코고종 어르그니 캉 지진 간접 시비 18가 보통의 오체 상회 단신 잔들 10가 아비 크가 급아 등 딜리전아 멍러 등 샤바 동는 수고고직 시오비 체적 등등 등 참비 몬든스 레트코나 바테나 토문은 나바 초그 18가 보통의 오체 상회 단신 잔들 10가 아비 크가 급아라 산고스
4: 사비담께
5: 当真过空更当生物人当家人痛啊健康么个也么子人还是个你要让痛家忙过你刚刚说了儿个你姐子恩四八个不得米我姐当会担心咱的是个吧哪怕<音><音>

0: རིན ཐང རདན ནུ ཉི གི ལ ཁན་ཡི ན རང གི ལིཔུང དང འདི ཁན དག གསི ནམ དག ལང དག ཡོང ནར དག དང ནང དེ ཤུག དེ ནི ད རྒྱ ཆེ ས རྒྱ སང རང ས གི དག ནི རང གི ཁེར ཅང དེ མ ཤི གི དག དང ན ད ད ཅིག ཐར ཡིན ན ད ཟམ ལང ཕྱི དང ནར གི ཆ པར ཅང གི ད ཝལ ཁ ཨ ཅིན གི གོང ཨ ཅིན ནང གི ཆ པར ཅང གི དེར ང དན ན ཡོ ནུ ཚང མ ད ཚེ ལ ཝར ཅིན མེ པར ཚེ ཁོ མེ གི ཏ ཁི ཁོ ནོར ལ ཚང པ མེ ཁ ན ཁི སི གི ཏ ཁི ཁོ ཁི ལ ཇར མེ པར དོར ཅིན ཅང གི ཏ ཁི ཁོ ila na sa me me sa ji ban ji tra khi ko tum ju nga tang yan tra ji nal ma se rong lob ja tab khar ji wang tang long tar tar jab sam san chen ja pi tra khi kho go si nu ta ta mo ji sa sa jo la ta
1: ya re go ta ta ye na ha ta te rong so na ye na sa chan do tun do me ke ne ma kha lu ga tra ke sta jo gar kong gong pang gang to yi wa char ka ni ta ka ma ji sta u lo ka ka ra i ta li ᱟ ᱛᱟᱠᱩᱢ ᱜᱚᱴᱷᱱᱟ ᱵᱟᱭᱱᱟ ᱪᱚᱠ ᱥᱟᱱᱛᱢ ᱜᱮᱨᱠᱤᱱᱟ ᱵᱟᱭᱱᱟ ᱪᱚᱠ ᱨᱟᱥᱤᱠ ᱢᱟᱱᱟᱱᱟ ᱵᱟ ᱛᱟᱢᱠᱤᱱ ᱛᱟᱝ ᱧᱟᱝᱠᱤᱱ ᱱᱟ ᱵᱟ ᱪᱷᱟᱱᱟ ᱵᱟ ᱛᱚᱢᱟᱨ ᱠᱟᱱ ᱡᱤᱱᱮ ᱭᱮᱱᱟ ᱛᱮᱱᱟ ᱪᱚᱥᱟᱱ ᱡᱩᱢ ᱜᱟᱨᱠᱟ ᱣᱟᱡ ᱜᱟᱛᱟᱱᱤ ᱛᱮᱨᱥᱤᱠ ᱧᱮᱢᱟ ᱫᱷᱟᱭ ᱫᱟ ᱛᱚᱱᱤ ᱩᱪᱚ ᱴᱤᱢ ᱜᱮ ᱥᱚᱱᱟ ᱛᱟᱝ ᱟᱫᱟᱝ ᱛᱮᱡᱤ ᱛᱟᱞᱤᱱ ᱡᱩ ᱪᱚᱝ ᱠᱟᱜᱞᱮ ᱟᱞᱤᱱ ᱛᱮᱡᱤ ᱛᱟᱞᱤᱱ ᱢᱟᱭᱤᱱ ᱡᱚᱢ ᱵᱩ ᱪᱟᱭ ᱛᱟᱞᱤᱱ ᱡᱩ ᱠᱟᱞᱟᱨ ᱪᱟᱨ ᱫᱟᱝ ᱤᱛᱟᱞᱤ ᱛᱟᱨᱢᱚ ᱞᱚᱢ ᱠᱚᱨᱛᱚ ᱡᱩᱠ ᱢᱚ ᱥᱚᱠᱟᱞᱤ ᱜᱟᱝ ᱡᱩᱠ ᱜᱤᱪᱚᱱᱫᱟᱱᱤ ᱛᱷᱤᱱᱚᱱᱫᱮ ᱱᱤ ᱛᱟᱠᱟᱨᱩ ᱡᱤᱠ ᱠᱚ ᱥᱚᱣᱟᱡ ᱜᱤᱱᱤ ᱛᱚᱝ ᱠᱟᱨᱩ ᱡᱤᱠ ᱠᱚᱢᱵᱚ ᱯᱟᱡᱤ ᱛᱟᱞᱤ ᱠᱟᱥᱤᱥᱢ ᱛᱟᱨ ᱠᱟᱡᱤ ᱛᱟᱱᱤ ᱠᱟᱫᱟᱨ ᱥᱤᱜᱥᱮ ᱪᱷᱟᱱᱟ ᱵᱟ ᱥᱟᱱᱡᱩ ᱴᱟᱥᱤᱠ ᱫᱮᱞᱟᱠ ᱠᱚᱢᱚᱱ ᱛᱤᱧᱚᱱᱤ ᱥᱮ ᱡᱩᱱ ᱪᱤᱛᱚᱢᱤ ᱛᱟᱢᱤᱱ ya data yena nga shakal u chaga nam chi tsad go nu ni jang lung dia sig ji kap go nu nga tra shi kar che tsu ma a chen ra ra mo ba shu zu ge tang na kang zin ne yena ta te nang go zen ba sung ge ka nam chi ka ra tra gong gu sha ri song tong tsak ge ma ta la da yi nga tam da ku zi ni tsag zu zi ge nga da tong zi ni ban zi ge sha no a ra ra sa ni ge kang zin ne na o si chi sa ma da ge tang ge da nga ka ka ka ni ka ka na ra ro rong zam ni kan za na ra zi ge tang ni ᱫᱟ ᱠᱷᱟᱞᱢ ᱪᱚᱞᱚᱢ ᱦᱩᱭ ᱫᱟᱞᱤ ᱠᱷᱟᱢᱚ ᱱᱟᱥᱛᱚᱜ ᱡᱟᱭ ᱫᱟᱞᱤ ᱠᱷᱤᱜ ᱢᱟᱪᱤ ᱵᱟᱥ ᱜᱟᱱᱤ ᱢᱟᱞᱤ ᱟᱥ ᱠᱟᱹᱫᱩᱱ ᱠᱷᱤᱜ ᱥᱮ ᱜᱚᱜᱟᱡᱮᱱᱟ ᱱᱤ ᱭᱟᱡᱤᱱᱩ ᱠᱷᱟᱞᱩ ᱪᱮᱜ ᱪᱮᱜ ᱤᱧ ᱡᱤᱱᱡᱚᱱ ᱥᱮ ᱠᱟᱱᱡᱟᱱ ᱡᱟᱞᱤ ᱱᱟᱞᱟᱢᱤ ᱪᱷᱟᱥᱚᱱ ᱪᱤᱱ ᱡᱟᱜ ᱠᱟᱨᱛᱚ ᱠᱷᱟᱨᱤᱱ ᱥᱮ ᱡᱚᱱ ᱫᱟᱭᱱ ᱭᱟ ᱛᱟᱥᱨ ᱪᱟᱞᱤ ᱥᱚᱱᱟᱝ ᱤᱥᱟᱞᱟ ᱡᱤᱱᱟ ᱛᱚᱛᱩ ᱛᱚᱝ ᱠᱟᱱ ᱡᱮᱱᱟᱭᱱᱟ ᱯᱷᱤᱪᱟᱨ ᱱᱟ ᱥᱟ ᱪᱟ ᱪᱟᱝ ᱜᱮᱱᱤᱭᱟᱡ ᱜᱢᱟᱨ ᱱᱟ ᱪᱤᱠ ᱪᱟ ᱪᱟᱝ ᱜᱮ ᱛᱟᱡ ᱜᱢᱟᱨ ᱱᱟ ᱪᱟ ᱢᱚᱞᱟᱢᱟ ᱥᱤ ᱧᱚᱱᱤ ᱱᱟ ᱪᱟ ᱱᱤ ᱞᱟᱝ ᱜᱟᱛᱷᱤ ᱧᱚᱱᱤ ᱱᱟ ᱨᱟᱢ ᱥᱟ ᱛᱟᱝ ᱟᱢᱵᱟ ᱧᱚᱱᱤ ᱱᱟ ᱨᱚᱱ ᱛᱮ ᱨᱟᱝ ᱠᱮ ᱪᱚᱱ ᱧᱚᱱᱤ ᱛᱚᱢᱚ ᱱᱟ ᱥᱟ ᱠᱤᱱᱤᱭᱟ ᱩᱭᱚᱱ ᱫᱮ ᱪᱤᱱ ᱱᱟ ᱪᱤᱠ ᱫᱚ ᱣᱟ ᱠᱚᱱ ᱞᱚᱜ ᱪᱤᱱ ᱛᱚᱢ ᱥᱤ ᱥᱤᱠᱟ ᱱᱭᱟ ᱥᱟ ᱱᱟ ᱥᱤ ᱥᱩ ᱡᱮᱱ ᱞᱟᱜᱟ ᱛᱟ ᱥᱟᱡ ᱢᱟᱨᱮ ᱛᱟ ᱛᱟ ᱛᱮ ᱨᱟᱝ ᱡᱮᱢᱟᱱ ᱥᱚᱱ ᱫᱮ ᱱᱟ ᱜᱟᱨ ᱠᱟᱨ ᱯᱟᱭ ᱨᱚᱝ ᱥᱤ ᱛᱚᱜ ᱜᱚ ᱛᱚᱱ ᱨᱮ ᱦᱟᱡᱟ ᱴᱨᱟᱝ ᱨᱮ ᱨᱚᱝ ᱥᱤ ᱜᱚ ᱜᱚ ᱛᱚᱱ ᱨᱮ ᱛᱟ ᱭᱟ ᱱᱟ ᱱᱟ ᱨᱟᱝ ᱠᱟᱨ ᱥᱟᱱ ᱫᱟ ᱠᱟᱝ ᱨᱮ ᱡᱮ ᱱᱟ ᱢᱟ ᱴᱨᱟ ᱛᱚᱝ ᱥᱟᱢ ᱪᱟ ᱢᱟ ᱭᱟ ᱱᱤ ᱠᱟᱝ ᱡᱮ ᱱᱟ ᱠᱷᱟ ᱡᱤᱱ ᱴᱨᱟᱝ ᱠᱟᱨ ᱥᱟ ᱢᱟ ᱥᱮ ᱱᱟ ᱡᱮ ᱠᱷᱟ ᱠᱮ ᱞᱟᱜ ᱡᱤᱱ ᱨᱟᱢ ᱨᱮ ᱥᱮᱨᱩ ᱥᱮ ᱱᱟ ᱡᱮ ᱭᱚ ᱱᱚᱱ ᱫᱟ ᱚᱭᱟᱱ ᱫᱟ ᱠᱤ ᱭᱚ ᱠᱤ ᱱᱤ ᱢᱟ ᱫᱟ ᱛᱟᱜᱟ ᱴᱮ ᱯᱩᱱ ᱡᱚᱝ ᱠᱤ ᱱᱤ ᱢᱟ ᱨᱚᱝ ᱨᱟᱠᱟ ᱪᱟᱝ ᱜᱚᱨ ᱫᱟ ᱱᱟ ᱚᱱᱤ ᱱᱤ ᱢᱟ ᱛᱚ ᱛᱤᱞᱤ ᱪᱟᱝ ᱜᱚ ᱱᱟᱜ ᱱᱟ ᱚᱱᱤ ᱱᱤ ᱢᱟ ᱫᱟ ᱥᱮ ᱱᱟ ᱪᱤᱜ ᱡᱟ ᱞᱟᱝ ᱥᱮ ᱱᱤ ᱱᱤ ᱢᱟ ᱱᱚᱝ ᱱᱟ ᱨᱟᱠᱟ ᱥᱚᱝ ᱥᱮ ᱱᱤ ᱱᱤ ᱫᱟᱨ ᱠᱚᱝ ᱟᱨ ᱢᱚᱝ ᱤᱱᱫᱚ ᱠᱟᱨ ᱠᱚ ᱱᱤ ᱱᱤ ᱢᱟ ᱥᱟ ᱛᱚ ᱢᱚᱭ ᱮᱱᱫᱚ ᱠᱟᱝ ᱠᱚ ᱱᱤ ᱱᱤ ᱢᱟ ᱠᱷᱟᱨ ᱜᱮ ᱠᱟᱝ ᱨᱮ ᱱᱮ ᱱᱟ ᱛᱟ ᱢᱟᱛᱮ ᱛᱮᱥᱢ ᱥᱮ ᱠᱚ ᱱᱚᱱ ᱫᱟ ᱚᱭᱟᱱ ᱫᱟ ᱠᱷᱟᱨ ᱜᱮ ᱠᱟᱝ ᱨᱮ ᱱᱮ ᱱᱟ ᱭᱚ ᱱᱤ ᱡᱮᱢ ᱥᱤᱱ ᱫᱚ ᱢᱚᱨᱮ ᱛᱮ ᱛᱚ ᱱᱟᱱ ᱛᱟ ᱠᱟᱝ ᱨᱮ ᱱᱮ ᱱᱟ ᱫᱟ ᱟᱣ ᱪᱤᱠᱟ ᱛᱚᱱ ᱪᱤᱱ ᱫᱟᱞᱤ ᱫᱟᱨᱛᱮ ᱫᱟᱨᱟ ᱞᱟ ᱠᱚᱱ ᱪᱤᱱ ᱫᱟᱞᱤ ᱫᱟ ᱢᱟᱱᱤ ᱨᱟ ᱞᱟ ᱠᱷᱟᱢ ᱪᱤᱱ ᱫᱟᱞᱤ ᱚᱪᱚ ᱥᱟᱛᱚᱝ ᱥᱮᱱ ᱥᱚᱱ ᱱᱮ ᱱᱟ ᱚᱭᱟ ᱢᱟᱨᱛᱞ ᱥᱟᱝ ᱥᱚᱢ ᱥᱮ ᱠᱚᱱᱚᱱ ᱫᱟ ᱠᱷᱟᱨ ᱜᱮ ᱠᱟᱝ ᱨᱮ ᱱᱮ ᱱᱟ ᱚᱭᱟ ᱪᱤᱠ ᱥᱟᱡᱩ ᱫᱟ ᱠᱷᱟᱨ ᱜᱮ ᱠᱟᱪᱤᱱ ᱥᱤᱪᱤᱱ ᱥᱟᱜ ᱥᱤᱠ ᱥᱟᱡᱩ ᱫᱟ ᱛᱟ ᱠᱟᱝ ᱨᱮ ᱱᱮ ᱱᱟ ᱚᱪᱚ ᱥᱮᱢ ᱥᱮᱝ ᱜᱮ ᱥᱤᱠᱤᱱ ᱨᱮ ᱨᱮᱢ ᱥᱮᱝ ᱜᱮ ᱴᱚᱭᱤᱱ ᱨᱮ ᱚᱭᱟ ᱨᱟᱝ ᱠᱟ ᱥᱟᱝ ᱫᱤᱱ ᱛᱮᱱ ᱥᱚᱱ ᱱᱮ ᱱᱟ ᱥᱟᱥᱮ ᱠᱚ ᱥᱛᱮ ᱡᱚᱢ ᱵᱟᱱ ᱡᱚᱢ ᱥᱤᱜ ᱢᱚ ᱥᱟᱯᱟᱠ ᱛᱟᱢ ᱠᱟ ᱦᱟᱥᱟ ᱫᱤᱱᱟ ᱚᱭᱟ ᱠᱟᱝ ᱠᱟ ᱫᱤ ᱫᱟ ᱛᱚᱱᱤ ᱥᱛᱮ ᱠᱚ ᱠᱟᱝ ᱠᱟ ᱞᱤ ᱠᱟ ᱫᱤᱱᱟ ᱚᱭᱟ ᱫᱟ ᱛᱚᱣᱟᱱ ᱢᱩ ᱜᱟᱭᱟᱝ ᱛᱟᱣ ᱛᱚᱝ ᱥᱟᱯᱟᱱ ᱥᱟᱭᱤ ᱜᱚ ᱛᱚᱠ ᱛᱟᱢ ᱫᱟᱢ ᱦᱟᱨ ᱥᱟᱨᱩᱱ ᱥᱩᱜᱤᱱ ᱨᱮ ᱭᱚᱱ ᱫᱟ ᱧᱮᱢᱟ ᱠᱷᱟᱞᱩᱨ ᱜᱚ ᱛᱤᱱᱟ ᱚᱭᱟ ᱫᱟ ᱥᱟᱞᱤᱱ ᱡᱚᱜᱚ ᱱᱤ ᱫᱮ ᱠᱷᱟᱨ ᱜᱮ ᱥᱟ ᱟᱪᱤᱱᱤ ᱫᱮ ᱠᱷᱟᱨ ᱜᱮ ᱫᱟᱢᱩ ᱜᱚ ᱦᱟᱞᱤ ᱪᱤᱛᱤ ᱱᱚ ᱦᱚᱸ ᱥᱟᱨ ᱪᱤᱛᱤ ᱱᱚ ᱫᱟ ᱢᱟᱥᱤ ᱠᱟᱨ ᱠᱟ ᱥᱟ ᱠᱷᱨᱤ ᱱᱤ ᱨᱤ ᱢᱟ ᱫᱚ ᱨᱮ ᱢᱚ ᱵᱟᱨᱮ ᱱᱤ ᱚᱭᱟ ᱫᱟ ᱛᱚ ᱠᱷᱟᱨ ᱜᱮ ᱠᱟᱱ ᱛᱤᱱᱮ ᱱᱟ ᱟᱨᱟᱝ ᱨᱟᱝ ᱠᱟ ᱠᱷᱟᱨ ᱜᱮ ᱥᱟ ᱱᱤ ᱜᱚ ᱥᱤᱪᱤ ᱥᱟ ᱢᱟ ᱚᱭᱟ ᱫᱮ ᱛᱚ ᱛᱟᱢ ᱪᱷᱞᱟ ᱠᱟᱱ ᱨᱮ ᱛᱤᱱᱮ ᱱᱟ ᱚᱞᱮ ᱥᱮ ᱛᱟᱨ ᱛᱟ ᱡᱤ ᱫᱟᱞᱤ ᱱᱚ ᱛᱚ ᱛᱚ ᱡᱤ ᱫᱟᱞᱤ ᱫᱟ ᱡᱚ ᱛᱚ ᱱᱟ ᱟᱨᱟ ᱨᱟ ᱯᱟᱠᱥᱟᱱ ᱱᱟ ᱦᱟᱭ ᱢᱤ ᱛᱩᱢ ᱫᱟᱥᱛᱤ ᱜᱮ ᱠᱟ ᱠᱟᱱᱤ ᱡᱤ ᱫᱟᱞᱤ ᱛᱟᱢ ᱱᱟ ᱱᱟ ᱱᱟ ᱱᱟ ᱛᱟᱢ ᱢᱤ ᱛᱩᱢ ᱫᱤ ᱨᱮᱢ ᱫᱟ ᱩᱝᱜᱚ ᱠᱟᱭ ᱫᱟ ᱛᱟᱱᱤ ᱚᱭᱟ ᱨᱟᱝ ᱠᱟ ᱥᱟᱱᱤ ᱜᱮ ᱥᱤᱪᱤ ᱥᱟᱢᱟᱱ ᱫᱟ ᱚᱭᱟ ᱪᱷᱟᱱ ᱪᱷᱚᱨ ᱠᱟᱢ ᱢᱟᱡᱤ ᱡᱚ ᱫᱟᱨᱟᱝ ᱨᱟᱝ ᱠᱟ ᱛᱟᱱᱤ ᱛᱚ ᱛᱟᱢ ᱤᱭᱮ ᱠᱤᱣ ᱫᱟ ᱛᱚ ᱠᱩᱱ ᱫᱟ ᱠᱟᱱ ᱡᱮᱱᱮ ᱱᱟ ᱫᱟ ᱡᱟᱯ ᱛᱟ ᱠᱷᱟᱨᱤ ᱠᱷᱟᱨᱩ ᱫᱤ ᱥᱟᱝ ᱜᱚ ᱭᱚ ᱫᱟ ᱴᱷᱚᱠ ᱛᱟᱣᱟ ᱯᱤ ᱤᱝᱜᱤᱱ ᱡᱤᱱ ᱥᱟᱝ ᱜᱚ ᱭᱚ 어야 랑 사니도 끊어지네나 어야 칠간바 있나 조금 어야한테 크게 끊어지네나 어디 차차리긴 거와 사실 우리게 타고 다타사 차이가 다는 냐사 그 소는 저시카 냐사 시시는 나가 타사 하 키 끊어지네나 그런 게 맞을 사 섬지다 더니 어야한테 뭐가 크게 끊어지네나 르카 노카 온다 뭐 시시사마 사야 그런 거 끊어지네나 아 기는 없어 놓는다 어야 어떤님 돈돈 마이 다더니 라라라 시즈그 차차리 그다니 니 죽고사 심부가 몰라지 카스고사 너 그렇게 끊어지는 나 짓짓마 너무 시다더니 끊어지는 나 치대로 쳤었더니 성강강대로 강강맙더니 너이 다더니랑랑 끊어지는 나 어야 찌까 소르잔자 보나니 티니 토카 탐즈금을이름 부치즈 토노다 어야 쉐시시럭스 스티그니 요가사 너시시 롱스 도크탄 고사 너무 그렇게 끊어지는 나 싱너즈는 정는 안 봐 너무 시다 돈이 끊어지네나 어른 거 사만다 하랑 한 통째 지금 어떻게 놈 돈 좀 맞죠 아다 돈데 고는다 통팅원절이나 통화 타클이나 묵토럭슬이나 어야 주 아무 어스기나 던럭기 따스기나 어셔르 빠구 셔라스다 고느리 서셔쿠 공아 셔나 오느리 아랑랑 거 끊어지네나 다 그 욕니마 안다스다가 지금 좀 그냐마 어야 맞다 섬지 달리 너 그게 어른 다 그치기 달리 너 잡순 다 그치니 달리 어야 르름자드 쓰기 달리 샤코 부윤도 똑가나즈 근데 그렇게 잡송자드 쓰기 달리 다냐스 마엔도 샤카나즈 너무도 그렇게 고라신 땡고기 가시신 또 쓰그네야나 아랑랑 섰다 세르소네야나 아랑섬 저거 찰과 고라지 달리 이랑리아만 답진란 다라지 달리 네타 끊르제네나 덕고톤이 저저온다 샤카 친는 그 돈치인들이 저런친 놈 바사친인들이인다 아우 츠카 돈치인들이인들 저터라 콘치인들이 어야 서통 세촌에나 어랑랑 그 사니 그 머근 더촌에나 어야 다랑랑 그 마틀 삭슴 디에나 어야 더나루 그 크게 그 시즈기나 더 서르고 고쳐지나 어야 탐치 근부 그 돈이 그 전에나 디츠 따따 사마 시달리니 어랑랑 그 그 전에나 림포데 터나서 군디스타가 어야 더 섬자 특습 자이 로스티제 그 상아 콜리 마송나 어야 더 그 전에나 쇼와 마카루 테와즈노노 소우자케 야노노노 메토파티라케즈노 다차리즈케차즈노 더 키친 세루라르즈노 그스트 장가 콘진즈노 어케우 나시 타컨데사 소부와시 시크세사 시크 토몽고즈사 근데 마루 켐베사 언다가 크게 크는데나 샤켈모노 그 송세나 같과 강송고너리지네나 어야나랑 그 크게 크는데나 사니 그 어야 실을 그렇게 쓰고 조이튼 더지나 오야 더도 건다 건지네나 아랑랑 그 고슈 고이튼 온다도 탐치다랑랑 그 마지 세만진 고수 마르 그 가지 고수 온다도 건다 송고네 야 티 안치 그게 건지나 그 고치나 바주 이나라 오야 아랑랑 그 그게 시르티 라카 건지네나 올레 셔타타 이탈리 너똑똑이 다더니 더도 그 때더니 또도 예 주터 다라로 그 그게 쟁벽어 산다 장수 그게 르왕이 다더니 건지네나 데랑랑 그 그게 귀잡나 초가지 달리 으쪽나 코르모나가 다 사우 이탈리 덕식 마치 빠즈거니 말이 와서 그 구나 샤코는데 이제 라목송 알럭소 쓰고는 귀치가 좁든 쓰고는 어야 더 세브진 그 쓰게 있는 일 다른 쓴 거 조이 있는 일 어서 서통 센조는 소나는데 홀은 가슴 정아벌이 인데 뜻슴 조지 떡급적이 인데 아마 남아 키가는 다짜지 모문 고지기 이거 카트 가마세 뜻슴 오친 탐보는이 너 그렇게 못다 둘가 뜻슴이 지토슴 토파게 고리 무슨 다들 가즈슴 뜻슴 서카다타니 뭐지 탐티 감티슴 티슴 티카 사타니 너 셔첼 마다는 뜻슴 너 터지 마티는 뜻슴 아나마나 타는 뜻샤리 다치 다치 가너리 가나링고 그 지지기 시링고 그 탐스기 지 마타는 지 마초는 예코나 아랑아랑 그 사니 그 그렇게 그러지네나 사만디에는 거나 시치 사만디 더냐 또는 좀 지존도 어양은 고를 있던 거라와인 숨컨 그치 거래와인 대아랑구나도 정나이 예스 장수나도 지나인 다티랑다 무스끈 샤파스끈 좀스미니 저트소리인 좀스미니 시체나 하스미 예트가 직체나 칼로나트가 이쯤도 스미니 이쯤다로 인해서 다좀 쓴다모긴야
2: 레토바나바 공그 단식 안탁 접지파 세루라 단식 안탁 쳐거와 양집장데 이거 통지나요 랑사랑이 그 살만지 시체 사만도 소이다 땅이 다 세리고 된적 거런다나 갑다에 기억 전나 그슈 고능토 마리는 그락 슈총 사 마리는 요노 마타라 저거 그슈 세리고 된적 거런다라 논득 조섬 거런데 더즈가 요화리나 사그지 카카 쿠로고지 샤코 가카 쿠로고지 거거고 너도 참만 손지나요 세만진기 츠그라르마데 기조이고가 디나 순이 이제 참데 대런 그 너지기 샹듬 길긴 나바 그 난시 안타 조지 바 세르룬데 신우 그 같은 거 시켰다.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공인이나 아치 차가 중 아미노르 시중 큰가 대실미도 시중 큰 아마치나 중 진큰 보면 치 큰가 아마치나 중 스타우 치 지중 큰지가 두고 총총치 지식시비 디치나 팔리용노가 자히 몬츠라 시리아 진년 당즈가 아리 때나 두고 총총 청마가 지식시비 디칭가 가르토나로 고노가 후토르능 대응 소르톱가 Ri tana chi shuni injina yung taasang cheta injina nachung shipi gatsi limtsang na cheta godiga yung nuga tixi shipi diching ga cheta limtsang dina ngakari yung nuga choko chung chung waranchi hikikalang nuga jangki shila zga yung cheta godiga shiyo tana ngatsi nyema chiga shilandi ro nyong zga yel

야, 형님이 조금 총총초 다나 정가가 실은데 년제 요크 리에 실은데 시게 년아지우 능기스 조금 총총 참마가 정나영 그렇게 인제 크영 답디니 알아츠가 촌니영 같이 아 단지나 안거가 고름 영나 안거가 멍다 담제영 역고스가 정탑가 디젠게 조금 총총 참마가 영 정기 실은데 역고스 정중 리와인 리 다나 조금 총총 참마가 지식시피 디친게 년문디다 아, 다 참마가 아, 다 기피 갈라랑 르게비 주첩 능 기스 파마 담직 라 소마니 아, 대한진이영 럭지 망아니 요지라 아, 조금 총총 참마가 영 지식시피 디친게 년문다 등들다 등이 아랑일 치가노가 회차 아랑일 치가노가 합치 아랑일 치가노가 스티치 내년에 하마 담직 그 죽은 준 탕하다라 영나 그 죽을 점지시다라 단지나 직직시비 디칭근이 문다 등들다 등이 가져와 가르다가신다 시그라가 리티 한친인지나 영 조금 총총 창마가 직직시비 디칭근이 무 안디인지나 초랑니가 실의 화린히나 샵주의 화차우히나 디 한친인지나 담실인지나 요구예히나 영 직직근이 문다 시 담진이다 등이 나님 그 조금 총총 능기사랭가 파마 등 기르긴 탐자라 영 하는 건 주연통다싱 웜주 아, 택시 같이. 우리 드나치 슈닝이나 조금 총총 범우 리스틱글로가 미도 근사시고도 내년에 나타나 되는 거 참바니와 티바 가스틱나시 주일.

영입이 두고 총총초 대른 그 나총시비 가슬림층 그 찬바니와 티바가 시크스클마시노 가실 리드나치 시르코린 덩지잠나 티바가 시크스클미다 아 나스터마라 리둥 시둥 긍망스가 년스가 대나 두고 총총청마게 영 나총시비 가슬림층 그 티바가 시크스클미 년누 영나 초랑니 그 히누 실리 히누 그 나스터마라 리둥라 시둥 더청마 아랑가 닌크르나노 그 두고 총총청마 제시시내이 대나 두고 총총 더청마 그 지지 구마뇽니 나스터마라 시둥 건강스시타 리 대릉지나 영 티바가 시크능아 아치 리둥스그라 젠든즈 쳇더고 리시요 리 대나 두고 총총청마 그 강안년난도 그 시흐츠므르 조가노 시흐츠므 제르가노 그 두고 총총청마 그 젠든난년난도 고치리 영 리둥아스타 조가노 그 두고 총총청마 그 리둥안년난도 고치리 대나 아치 넴마일란드가 땅아 젠든디 흑신년 주일 아 젬츠 젠든디 카싱아 지그시비 디친 뜻에게야 Tanangatsi Nyamakshiga, Joku Chungchungdi, Jigjigshibi Dichin, Chigi Jirlugyoka, Achi Indikshigin Yuel.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의 당합이 취소 직능세질 이스라엘 마홍기 레바논 도시국자 보프 틀린 사클 잔중시 바당 할리르 비고니 레바논아 콩디아 마그툰글줄 아자제제인세 네타냐후인들의 년리사적배대 키과디아등스테 이스라엘 마홍기 레바논제 상인것줄 아자제기비레와동요라 이스라엘 마홍 레타니초가니 탑지에나사 잔중시 버마슬 보프 틀린 사클 아득다종요 第几次珍珠登记村镇学比萨克马里蒙乌登宗学建设内特内会议大众学建伯父特林赞宗学班那一次的节四季节你日都个全部学因一次的时候第一次的亚登加上列本能所属蒙乌尼没特的人格的人格的就被建设 埃及不甚至不一当阿维奇所经营的塞竹被对以色列及列巴嫩的麦克顿格勒居勒加杰布尔格勒顿征服等。塞竹里学建，我们现在每届下雪的列以色列及三人列巴嫩的麦克顿的登日三万人都有把村了，对一届起加成等，阿杰勒起三顿，你们这届组织这一届了，阿杰姆格德松有事。埃及及加执行顿。 레바논

0: 나다 아 다른 이거 아가니 더 돈도 더 크죠 그 아가니 지 지시나 아 다 그게 내가 너무 세던 아 지 그저노 그 아니나 죽 가잖아 죽 이게 되고 아 습도나 죽 아 도무글아 같이 시켜지 지마나다 아 하는 거 숨이 아다 당선 그 어럭줄 그 틈서 발아올까 그게는 게 자천 지금 좀 도무이나 숨이 아 틈서 발 자리 됐던 거 무슨이
1: 응고무스 Contre ce camion de Moyna, y'a l'artillerie. L'artillerie, l'artillerie, tatro, ni mongarissa, tadia la cani, contre ce, Jo hun de mo jin ja tik tang na chi hen gong ku yi gu ni na ni ko ni ma chi si le to mo ne jo hun de dang dang ja tik tang na gen ja yi gen de dong de sa sa tak tang ju gu ge ti men ci ge de ga wa ge ta ga na gong si dang yang na li kong chu ba gong long zi yo na ja tu ge ma le ge li sa sa tak tak ta gu ge ge de gong yong gu ku ge ha ri de mo tie so na a go mo de do ge ni a ge ge xiang wa la ga ta ni ge ma ni ge Demon said, Gomu digging your kuna, a gomu the gunga shuashinina, the old thing, sasa the trick go. Get a gawa, the kana, gonsra li kuna, tuba gangs yuna, a ringa nisso that thingy, dashim na mushe go. Demon said, Kuga new zongunu dondu, and you yung kung samatang, the young sawi yung hajin kitchiga. Demon said, Gomu the hajina, a rastomela jimininga. Timensil, Get a young king and king and go shang with the tango, go mama as a house on a near the clan de tilly that dangy and a king of shang on the candle with your young hatching kitchiger. Timon still darum, I don't need a gomu to hats a canoe with Danny, digging gan chitangyana. Kirkus you to the sasa the tree google. A gormuga, the cashin will move to the young sasa the tree google. A reigning canamba.
2: For me, what's the long chin?
3: 习近平给中共促进党部集镇抗争，湖南三级集镇抗争，拿穷东南的各个开支马中追息的本人陈林峰哎。
2: 习近平个什么中共总体就不等比。

0: 동월 샴다가 할리 정우셔기 야콥제 딘지가 땅 마타브리니 신질의 첨중속제 잡콩라므니 첨지제 냠뇨 베리셔기 시탄 마토웨인 그이 어르스제 첨냠질 은탄킨기 토타 와르스므데 어중거 디르브서비 조용 답지 로글리 조빈제와 제르스 근들 동디 바바셰진오장 중국 경우망친 등 삼루 제리샤지틀 흔한데 환주르뇨 총등 은조 니쿵 마찰 산이 소제 잡콩 소세 응이니르 냠리라 자침진간 송던 줄신도 요바단 오로진지 어중자 특냠리라 급배 동전은 어르시 야급지 큰거 등크 소소 드몽인진 담보인 야급니제 침직 레콩지 마타버그니 소 잡콩제 침직 샤버 삼루 제리 등 판츠노 회타샤 제르 흐놈비 레와율 어르시 로튼 제르밀응 中国这个在东大宋时期中国等学问娘里头很嫩等娘等咱们能吃起你比而且可以这么的送中山都有把单今年今年周六季中一直坑娘里恩恩恨恨个真促腾这些不是空气家庆你家沉子里空气孙子的娃儿家甚至的今天车把进穷些的而且可以你家孙子的娃儿兄弟银子的今天该趁等书你家参得个古币娘里一家 스탠라파비 산이 첨지글이 제크소소 제킹 난지 소제 쇼멍 젠순 능가 냠리 담습 용으로 시티 제치 정흉 정지글라 글플 동기 바탄 어르스르 참지 셰비릉라 졸지 이 모스코르 소소르 중이 침친 자튼 냠리 청이글라 찬뜨 권니 루 녀릉아 코르비 바진 렘툰당 중궁 소칭 즈비 촌이 제 옌징 렘툰 칸라 즈크르 능니 어르시 멍멀 원식 화비 원소란 디치 제메도 청화팔 이어 쿠츠코 마르디르 마르딩고스 쿠푸츠푸 등 마르디 첨지지 소제 주시 외지어 니크푸 란제 체능니 산이와르 정인이 냠리나 흐노바 등 마멍와르 젠자튼 제습데 등니 약미 젠제버 손히 첨부 농기비 트레던
1: 에단가비 친여거니는 상친 용체 샤시 리르긴 초친 살랑답데데 제첩수제 시진핑가 샤시 리르긴 페지르고르제 제실가친 등 손흥 샤이타 제블랑샤가친 소중 등 럭터시바 등 제용 샤시 리링 초친 저군튼 슈용니 돈추시라 니히 나리 쳔보 등 셰터 나리 럭비 샤시 리릭 제 피실 쳔비 페이지라 근다 당르티 종쿠 리 제 당럽 잔치 소르군 제 럭른 라 근다 동브르 닥추 니든 돈추시 샹친 당이 수지 샹친 망친 나 젠리 엔판 큰게 조르 우쇼 쳔치 초친 란군 좀 시퍼 마슬럭 담셔레 샹친 당이 수지 좀바 신정 로동 전지 샤르 고집시 우쇼 쳔치 단도네 제치부주제 시진핑기 샤프시 리링 페이지 틀은 접종 가치는 능르디 나추 등기 등럽 잔치 톤리 마릉 즉첨 셰피 탈지 친일 랑진 징이슨 헨리 당습 답동 아등 데는 타동 사르이 등 샤프시 리릭 제 필릭 초친 페이지 라르킨다 동비 차르 급 쇼크튼 임비 삼주르 니 제치부주제 시진핑근 접종 가친 등 등어 종인 그 지출 고르기 등 직질 용으로 셰바 등 랑기 진 페이쇼 등 후던니 고르급 담즘 셰바 최든 톤리 제 게임슨 등 판니 돈플 강럽 셰바 Tuanchil Ramjin Chi Shabshi Lirik Dei Cheli Jantang Rintang Mamchang Gar Sesun Janchib Shukhsim Chi Par Gindag Tungwa. Tsoi Ramjin Chi Shabshi Lirik Jir Pisil Lagpo Tung Namang Jan Rtabdi Jamchi Jin Peji Lar Kipag Tung Aab Jibshi Dei Hirtag Gii Rangshang Ga Shabshi Lirik Jir Pisil Toyin Peji Chi Nambag Sara Togi. Tsoni Rik Zogjik Sorchung Tung Rtopchir Tung Jit Dei Mangshi Ramjin Tung Nangag Ramjin Chi Lingin Dab Zini Rginku Netin Birda Tumbar Shi Pa Tung Peji Wakhi Ngungdum Shi Dei Sojin Rgimson Chabkung Chir Chi Pa Tung Jilag Sak Tungwa. Hertaki Linum Sarak Sorchung Tang Nangjim Shepa, Rjonam Tsongu Tang, Tsortan Tsongu Lakhinumba, Peji Wartung Gentil Nang Jar Shepa, Tsorhunchi Chachi Dambi, Shapshi Lirik Jer Pistak Jamba Chipshi De, Shapshi Lirik Jer Nishil Spindag Lam Jonir Gish Kandak Tongi, Ramba Susun Gucha Lipshil Bi, Shapshi Lirik Peji Tongi De, Goni Kachin Tabjani, Samkul Chika Rilm Jinchum Shepa Tang, Sentry Star Yang Tang Zipa Tang, Lakhtar Shepa, Ganchen Karpopa, Tobjong Zong Shepa, Sartul Shepopa Tang, Josam Damba Chipshi Ni, Hertaki Tonli Tang Tomri Jinga Yopur Masl, Shapshir Kipin Jomer Jerushi Patang. Peji Jin Korig Lakbo Chenni, Shangchin Yonche Shapshi Lirig, Kirim Sarur Leper Kendak Tongi. Lodong Chan Chif Tantone. Shapshi Lirig Jin Nishil Spindag Larkin.

0: 야 저거 데모
1: 아주 괜찮지 데모
0: 데모 데모
1: 왔잖아 주자
0: 어레레레 저런 주자
1: 미스터 챔피언 간지 커 세키르 조 세키르 곰빌라 당 코르 그르겐 탈수 아드크 생야다라 이거 이제 센터는 좋아 돼 대우스터 같은 거 뭐지 이르스 거나 기르크나 칼고 저 주파 코너는 그래서 개발한 거다 김투 두르지 간젤란 탐지 락시스 그러와 기타 김투 렌솔란 탐지 락시스 그러와 기네 자미 요란 탐지 락시스 그러와 기타 김투 게르겐 다시 소넘 소넘 테라 김투 요거 담 버큰 그지 아트 검버 코사나 오 자가상 그 절에 탐지 락시스 그러와 기타 그지 락시스 퍼퍼와 김투 아크 테라 다시 그토 와란 탐지 락시스 그러와 예
0: 야 과렌치
1: 담거 지마리 와자지 메가 달아체 좀 되지 작 메가
0: 야야 디모
1: 야 디모 아크 탄타 디모 야

0: 야 조금 남았잖아 대런 글이 쓴다 그 치 통민 참디 럭지 남한 그 뭐 글은 비 컴퓨터 지 탐출 만다 그 생이 망라지인 어 망은 더 소소는 참디 럭지 등 양나 갑지 미리 쓰는 거리와 샹켄 지 두고 지 디소통 거급 담지 신이 리스는 페퍼가 없었어 레 워크 데 냥컨 두고 그 갑을 통로 간지 조금 그 갑을 내는 길 야 판다디모 뭐냐디모 인초디모 이나 디모디모
1: 오케이 땡큐 린툼 직마우나 르마 레프티클랑 위 로글 콜릭나 마가 알라마 살치클랑 위 로글 로글 로글 닌다 야케 겐게글도 다냐 케게 로블레디오다 오리 소블즈니 아 살치크 소블레제
0: 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ri-

0: 야 저거 데모
1: 오 데모
0: 야 드네 저 테랑글이 신진나 아시기달리 레만드고 모그 글란다 참딜럭 치커지 양나레 와샤키
1: 어 림치 지미 나가 관군데 직심 돈이 냠는 거 동린 저 고트게와
0: 관군 직시초 니아 거 준비 지나 고르글라디모
1: 야

야 토나바 테나 테랑 그 수스캅사리 타퉁글리 쯩더그 치 토머랑아 치르만 드그모글랑비 형스키키 삼칠은 먼저 그스군우그 말냐몬디 냠그로뇽즈는 테나 샴니 고브드그누근 삼리르기 응아르진터 컴고밀리스 마싱킨 제르고스크레와 타르트 누발르그 자글랑비 아크파마스니 동는지인 동는 대응 대응 글리스인데 삼리르기 스크람 양나급 지밀리스는 아리아 샹킨 그토고요나 특급된 직접 일거슴든 안아 등 특급된 직접 일거슴든 특급 다 통과 그런 데니지니 리즈는 배부르가 없었어.

0: 저때랑 그 레슨진 아시다리에 와도 집등 걸랑 비에만 총 보스고 노량도 잠들 학제 걸제 양나리와 샤키인
1: 그 처음에 있나 완전 진지 번영 원전바 학생도 시다 재능도 마치냐 수시 실리 공글리시 만나 용도 삼투제 여러분들 정도 지지 좋아 딱딱 용 다시 먼저 듣다네
0: 야 과든지
1: 그거 다들 이제 완전 진지 번영 양고 노냥 큰 영화 시험이
0: 아리
1: 그거 달로 니 또 니 특 그 단지 도지가 시고노 니마타는 거와
0: 아리 뭐
1: 그거 나 온도긴 가슴 그 다 도지가 시고노 달로 소마 용고가 진지가 이또 사와들은 틈이 먼저 나야네
0: 아리 이제
1: 여기와 가까운 거
0: 아리와 다치 콜라 돌아 아리와 가까운 송스
1: 그나 단지 디 쇼화가 나 살롱 타스 나 지금 지금 공안 주지 또 뭐지 요파
0: 살롱 트럭 그 그게 그래는 거라
1: 아니 그 달로 디
0: 어 스테르그데
1: 어야
0: 어 키키 야야 아리 어 요늘
1: 어야 야 뜻이
0: 야 내가 아까 지금 밀리스나 고르라고
1: 야야 과든체
0: 데모
1: 야 데모

야트코나 바테난 참드는 아치 테랑글리 신데그 고브드게 타르트 샴니르마 알와도르지 세팅글랑비 에만 송오보스군노 그랭데 나말 한지게 생긴데 부지인 지적 틀렌 동사비 원데시

나 저르 진 집안네 다막니 임비 디르진지 최초니 광급의 도짐숑지 항이스 파미 종라신니 참제 등 스시샤지르 곰기드라 파머르 전렌지 등지 탑담반네 남영 생큼 맞지급바래 야르브 차된지 외치지샤지디인

야 제든 거 상관한 지난 봐. 무추 도른 지르클이 친디 다 로레디 그 도르지그람 장르지 그 디촐 대업다 등든디 아담르 등그 체르그데친 차리 름용요. 너 이제 난 거 주고 샤와가 차르즈라 레름 따우스 그리다가 달로근 도르지가 시고는 거 톱쪽나 봐. 니르등 니르그 지식 로마르가 카타리잉 다른가 얀칠랑 주 담르레친 니르드요. 데릉 이제나 등그 체르글레친 데가 크스 바이. 나 데릉 거 크스 반디나 다 크스 반다 주 디츠클라 컨셸리 소나 피르다 트카가 체흐치기 데릉 이제나 다 체흐치기 데가 로 제제가 피르다 트카가 체든 니브젤르가 디바르컴디 도르지긴다 지글랭가 요카 다 데릉 니만다 시 뜨뜨 도르지긴디 잔크록 지기욕 데가 디솔 통통 군디나 잉가 먹슬 그 주지가 땅는 나랑브진 그 냠주고 고사 도르능 이고사 가우치라 난땡 그 쳇다 다 영슬 자르식 그 군이 지난비 심차르 나르찬디 인족 군즈 요노 다주 도르지가 시고노 고 소프트고 나바 아랑랑 자르식 같다니 다 아랑랑 그 하마즈 가창테랑디 드그니르 도듬 라크랑 세 치기 도구가 드니 아무스 그 니만 다다가 지금 냠족 도르능 이고사 안드즈 고니 지난바 세만전지 츠즈 아다 냠족 도르능 다도고 지 스클마르케 치즈그 차탕 주 데릉게 레츤더 르브노 능던도 고브릭신 오토모즈긴 데나 데릉게 레츤더 지리다리 다르근 치그잠밤르가 침드가 남바그 카츠 데릉게 아무스 그 딘디 다 잔코르치글 그 크르거 납지게 디춘디 침드가 샤인디 치기 드그니 도듬 이고 그더니 로마 아랑랑 이영 치기 아랑게랑득 퉁국 디안스네 주 지근디 시고누가 다 칸고르가 디 와르크와 제 쪽을 이르게 소소든 데름직 양텔라 데든 디누가 그르게 리나네 요누가 아 리머리리든 쪽바 리리게 디지 잡주자 더 치기 톱국 잡주 치기 이국 디초그 다니만다 타카스 호중가 남반다 양 쳔무즈 마라 젠즈니니 쳔무즈

0: Yana de rugo ramdag da yena dochu go samba yonara da chiki yegund de tkerge rugo mulug sa da mugar dondag ra yo jiri de tana tzu gan da qin kapta zgina sa ndu zgina
1: o ya ya ya ta chu thurjing de ta sung ok chim chu go ja ko shu ne tan di sung de si ga to no chembu yi tan di su ko diglam ra ta ik charan ta tham chit ra tang ram ba thama ok ta yang te ngsi ki de toni doni tmo zir tan dana tan di diglam ra ta tham chit ra chang tumbure inayang zuchi dewa nangran tumoni tayang chiga yang chimdag lala ge tieni sita yang makhi je tau le donzamba ge sepa tibzi na yang chiga deli chiga jastu tanda ye go tumti yang makhi je tumo uchira tigina ta thumar nge shanan donok chiga ta chu thumma ge thurji ka jiga lango non den jina ta chansuk shuo ni karga torna ya ko ni tumo zinu tabka zu njina rawa kande shuk kanta ni thumma ge ta jastu nda tukunda ye go ge tanda хцу дига куна нисе опа тивзен такер ге диглим та тукута тамчку тсуи та фоман де чун тукшони та куни гина чу дева дин гинара дева шуо ге кирге сунжик кын кури аттани динто кирге сава чирин да кирге тавди тани та тиге чун да чун тукшо ген генкет та куни гина чу кватунран дно уну ге чу та жиктан дмо тун гина тан данси кын чун ден тун гина ра жик ке го каракани йиге жари та ва ке Turkik kavrande Hulenginata Thumaga Kirga Dondik Chosumra Kirgi Hasirka Wakanda Nishiga Thumaga Tabdi Stingonu Tintuaka Tajikitandana Chimsangrati Hulengina Chimsanganana Tana Zinzui Tamuaka Kaikojina Tatamchila Wakan Tamjukono Tien Chikata Waka Longkutandamu Gushanara Kanin Jugurtasu Yang Kirga Tonda Tajik Minino Allah Sukata Tamu Yikchachami Wakati Shek Dokumu
0: Jiri
1: ਉਨੇ ਤਾਂ ਜਿੰ ਤਾਕਾ ਨਾ ਚਿਕ ਤੇਰੇ ਤੇਰੇ ਤੁਮੋਂ ਲੋਲਨ ਚੋ ਕੁਚਿਨਾ ਤੁਮ ਤ ਤਮ ਚਲਾਂ ਤਮ ਚੁਕੋਨੋ ਅਤ ਤ ਸੇ ਕੋ ਕ ਤਿਵਜਨ ਤ ਤਾ ਜ਼ ਦੇਵ ਨਾ ਰਤ ਨੀਰਾ ਅਤ ਤਿਵਜਨ ਤ ਭੂਮਾਲਾ ਕਰਗ ਜਿਗਲੇਂ ਜੁ ਸੁਗੰਦ ਨੀ ਚਿਤ ਕ ਸੁਕੋ ਤਾ ਵਕ ਯਾਂ ਤਬ ਡਿਸਟਿੰਗੋ ਨਾ ਇਨ ਤੋ ਚਨ ਨੀ ਵਕ ਸੰਜ ਕੋ ਯੋਂ ਤਾ ਸੋਮਾਂ ਦੇ ਸੀ ਗ ਸੋਜੋਂ ਇਕ ਚੁਕ ਤੁ ਅਤ ਤ ਸੀ ਗ ਕਾਚੀ ਗ ਤ ਸੁ ਕੰਤ ਨੀ ਥੁਮਾ ਗ ਤਾ ਤ ਦੋੜਨਾ ਚ ਸੁਕ ਸ਼ਿਓ ਤਾ ਵਕ ਤੁਰਜਿ ਕ ਸਵਾਂ ਦੇ ਸੀ ਗ ਤਾ ਥੁਮਾਂ ਦੇ ਵਾ ਮੇਨ ਦੇ ਉਨ ਮਰ ਥੰਮੀ ཁྱི ᱛᱟ ᱪᱤ ᱪᱚ ᱡᱤᱨᱟᱱᱟ ᱪᱮᱨᱱᱟ ᱪᱩᱱᱚ ᱜᱚ ᱥᱚᱵᱡᱚᱝ ᱜᱚ ᱭᱚᱪᱷᱤᱱ ᱫᱟᱱᱫᱟ ᱛᱮᱦᱮᱧ ᱪᱤᱠᱟᱹᱛᱟ ᱦᱩᱭᱞᱮᱱ ᱜᱮᱱᱟ ᱪᱚᱣᱟ ᱠᱟ ᱞᱟᱢᱱᱤ ᱡᱚᱜᱚ ᱴᱤᱜᱟ ᱛᱟ ᱥᱟᱫᱤᱱ ᱫᱟᱱᱫᱟ ᱛᱮᱦᱮᱧ ᱪᱤᱠᱟᱹ ᱪᱚᱱ ᱡᱮᱱᱟ ᱛᱟ ᱥᱤᱪᱷᱚ ᱥᱟᱢᱟ ᱠᱟᱨᱱᱮ ᱨᱟᱥᱤ ᱜᱚ ᱠᱟ ᱛᱟ ᱛᱟᱢᱟᱱ ᱤᱥᱮᱱ ᱱᱚ ᱛᱤᱵᱡᱚᱱ ᱛᱟ ᱣᱟ ᱠᱟᱭᱟ ᱠᱚᱴᱤ ᱭᱩᱯᱟ ᱤᱥᱟᱭ ᱛᱮ ᱪᱤ ᱣᱟ ᱠᱟᱭᱟ ᱡᱤᱨᱟᱱᱟ ᱨᱟ ᱛᱮ ᱥᱚᱱᱟ ᱪᱤ ᱫᱤᱱ ᱠᱩᱢ ᱫᱤᱱ ᱯᱷᱚᱱ ᱛᱟ ᱫᱤᱢᱟ ᱫᱤ ᱛᱚᱢᱚ ᱛᱟ ᱱᱟ ᱣᱟ ᱠᱤ ᱠᱤᱞᱮᱱ ᱛᱮ ᱥᱤ ᱜᱚ ᱱᱚ ᱯᱟᱣ ᱠᱚᱢᱚ ᱛᱤ ᱛᱟᱵ ᱠᱟᱛᱟ ᱪᱤᱢᱛᱟᱜ ᱫᱤ ᱣᱟ ᱠᱟᱛᱟ ᱥᱩᱠᱷᱚᱨ ᱛᱟ ᱪᱤᱢᱢᱟ ᱭᱩᱝ ᱛᱟ ᱡᱤᱜᱞᱮᱱ ᱡᱤᱜᱞ ᱯᱷᱚᱢᱟ ᱭᱚᱛᱟᱱᱟ ᱛᱟ ᱛᱤᱥᱚᱜ ᱛᱮ ᱛᱟᱠᱥᱤ ᱜᱮ ᱪᱷᱩᱢᱟ ᱜᱮ ᱛᱟ ᱡᱟᱯᱪᱩᱨᱮ ᱠᱚ
0: ᱡᱮᱨᱤ
1: ᱪᱤᱜᱛᱟᱨᱮ ᱛᱤᱱᱛᱚ ᱟᱠᱟ ᱥᱟᱭᱤ ᱡᱤᱜᱞᱮᱱ ᱱᱚᱜ ᱥᱚᱢᱟ ᱛᱤ ᱚᱠ ᱥᱮᱢᱠᱷᱢ ᱛᱟ ᱛᱚ ᱛᱟᱭᱟ ᱠᱥᱤ ᱜᱮ ᱫᱤᱛᱷᱟᱱ ᱭᱚᱱ ᱡᱩᱛᱟ ᱥᱤᱜ ᱠᱟᱪᱤ ᱜᱮ ᱛᱤᱥᱚᱜ ᱛᱮ ᱛᱟ ᱪᱷᱢᱟ ᱛᱷᱟᱢᱪᱤᱠ ᱛᱟ ᱡᱩ ᱧᱮᱥᱮ ᱠᱚᱱᱚ ᱪᱟᱛᱟᱱ ᱛᱟᱱᱟ ᱭᱟᱝ ᱥᱮᱢᱠᱷᱢ ᱛᱟ ᱛᱟᱢ ᱢᱟᱛᱟᱱ ᱛᱟ ᱥᱟᱭᱤ ᱥᱚᱱ ᱥᱚᱱ ᱨᱟᱭᱟ ᱭᱚᱱ ᱛᱤ ᱛᱟᱱᱟ ᱛᱟ ᱠᱥᱤ ᱜᱮ ᱥᱮᱢᱠᱷᱢ ᱛᱟ ᱫᱤᱛᱷᱟᱱ ᱭᱚᱱ ᱡᱩᱛᱮ ᱥᱚᱢᱟ ᱜᱮ ᱭᱟᱝ ᱥᱤᱜᱮ ᱧᱟᱢ ᱡᱚᱜᱮ ᱛᱚᱥᱱᱟ ᱭᱮᱛᱟ ᱛᱟᱥᱪᱤᱜᱮ ᱠᱚᱜᱮ ᱛᱤᱦᱤᱧ ᱪᱤᱠᱟᱹᱛᱟ ᱡᱩ ᱥᱚᱢᱟᱱ ᱛᱟ ᱡᱤᱜᱟᱥᱤ ᱠᱚᱱᱟ ᱛᱟ ᱪᱩ ᱜᱟᱹᱱᱤᱞᱫᱟ ᱥᱤᱜ ᱠᱟᱪᱤᱜᱟ ᱛᱟ ᱪᱤᱢᱫᱟᱜᱨᱟᱱ ᱛᱤ ᱚᱠᱤᱱ ᱭᱟᱝ ᱡᱩᱜ ᱫᱟᱞᱤ ᱛᱟ ᱢᱟᱥᱚᱜ ᱛᱟ ᱛᱚ ᱥᱤᱜ ᱢᱟᱥᱚᱜ ᱡᱩᱜ ᱛᱟ ᱠᱨᱜᱮ ᱭᱟᱝ ᱪᱤᱜᱟ ᱜᱚᱢᱚ ᱚᱠ ᱢᱟᱱᱤᱞᱟ ᱛᱤ ᱥᱩᱝᱜᱚ ᱥᱚᱱᱫᱟᱱ ᱨᱚᱢ ᱛᱩᱢᱟ ᱛᱟᱭᱱᱟ ᱛᱟ ᱥᱤᱱᱟ ᱠᱟᱜ ᱯᱩᱪᱩ ᱛᱤᱱᱛᱚ ᱚᱠ ᱡᱤᱜᱨᱟ ᱛᱤ ᱥᱤᱜᱚᱱᱟ ᱛᱟ ᱡᱤᱜ ᱫᱮᱝᱜᱟ ᱠᱟᱨᱩ ᱛᱮ ᱟᱹᱱᱤ ᱪᱚᱱ ᱛᱤ ᱛᱟᱱ ᱛᱟ ᱛᱚ ᱛᱟ ᱥᱤᱜ ᱠᱨᱜᱮ ᱡᱤᱱᱨᱮ ᱛᱮ ᱱᱚ ᱯᱟᱪᱷᱟᱢ ᱵᱚ ᱠᱟ ᱛᱤᱱ ᱛᱟᱱᱟ ᱛᱟ ᱛᱟ ᱪᱷᱢᱫᱟᱜ ᱫᱤᱜᱟᱱ ᱥᱚᱡᱤᱱᱟ ᱪᱷᱢ ᱭᱩᱝ ᱛᱟ ᱫᱚᱢᱟ ᱛᱤ 그게 군우가 구치가 그런데 코트베이츠 초송대리 그게인지나 심큼 대통령주 다 가니 와크시가 치푸즈르고 있다 도모가 속네 야 그게 노파망주 테타시가 치마 탐치가 잡추르고 그탄독
0: 레레 고마시
1: 다 섬글라카네 소쪽 펜츠 와네야 시치가 와크 잡추르고 그탄인 다스도 소마 라라가 다 그 노종 일이 따다긴 돌직 가운데 또 나다 지가 영어 그 김마일이 로그르메지 때 람도 그때 나타라 영 가이가 왔다 지 랑가치가 노종 지다가 돌직 때 지가 그와 마가 또 무슨 심크모나 젬바오라 팁슨 타야 지 그놈 다치 독수근이 있잖아 또무가 그렇게 다 또무때 예민인 게 다 지가 통데 랑랑랑랑 있는다 지 등이 딱은 고인티 젠타 소싱 콘텐츠 세고노 티브젠타타 랑랑 코파 랑랑 코노 랑게 마우아게 프슨데타 탐치 보마리 리치그나 마람 마치그노 타브케타 랑게 양 삼츠 쳇게 나라 젠바 야스케레 투 마스 코예 나 독수 코 케송 어떻게 미는 게 다 친초 인센 펜츠나 치고 그 디글란 카란도 모니 야 치 다른 거 희자게 라카니 펜츠나 로 트브나 예투 친초 디츠고 라카니 야 치치가 와 그 그다라 타탕고나 땅이 되게 될이다 소토 펜츠노 와라 땅이 와 그 도만다 치치가 있는 당 치는 당 치나 와 그 그가 장수금이 당지 좋다 시가 같이가야
0: 제제
1: 올다 도모든 도끼
0: 제근 지금 말했더니 대간다가 지금 틀은더니 달론 토르지가 시고는 거 소프트고르 기타 니만드 추가 소브중가 남바다 치무즈존한 지그단 찌르나 좀 톰증거는 반디 통근이 샤라이오노 무츠크 달롬 톡슴글론데 가므슬크 땅은니달이 딘바파이오너스티나 카르송테른 다 지금데 시글라이오노 거르캄디 양지 소브중도 땅땅나라 지금 먼저 그세고 마마마조 양 와크지 땅은 지금 심 잡다도 못들어 놓츠브라 집진게 양지 샤라이니 님츠노 도샤리 와크 샤라이니 뜨나 데레 양지 마샤게세고 그다 강터 도중거 남반다다 치무즈 그지게 치무즈기 이나단 지금 즉 뜨카다지나
1: 아레레레 단지 손에 포마치 단 독슴 그 포마즈간 손은 오마 로스틱이랑 간다 쓰나 독슴보 와크 티스과 도르징데 미기 티소존 용너스터라 기능 기서라 와크 단 독슴마 톤톤나 다 소타게 소네라 시근데 신나 뭐 길겐 손지나 리와 넴모토니 다 소마 크존 지나라 그 다치게 뭔지 딱 지금 말아 지게 된 배파이 지티나다 샘 디크 강게 타네라 지게 땅고마 그래서 직설 거너다 전능다 모토 요너
0: 예지
1: 아 진짜 어떻게 떠나 와 그 치라한테 소타나 소나라 지금 소마가 다크가 마수주 티첼라 양티 상긴다다 빌레 그 심토와 그 소양이 주 진토인지나 다치고 그 소정던 상자가 야 티티스고 디탄가 야 상글 토모페디 토모트라 이오나
0: 제야
1: 티브진토 다 요송나라 야 침득 토마고 그 샤이게 티그 냐스오란다 탐체다시가 가치가 가치가라 야 소정 넌도 콘다 타가 러니크 타살이나 지글랭카 데라오 그 니프르타 지금 쳇탄 진난다 야나 토탄 진난다 토모 옌마닝 다른 거 당우 지글랭조니 마차초 컨디랑 칸나 초코티 지글랭곤 카운데타 지티츨 토도코타랑 그 고드글럭 포즈기 소중 치케치나 라샤 칸칸데 치기 타지나 틴토 마치 소지나 아타 소코르타 타마니세코노 고모토나 나시르 그냐 이타 나리도 요치 랑가 에만

내내 치르나 세다기 치르나 동의 명극도니 지라 담매 바시군 너무 가슴목은 뛰는 거 동의나 레크르젠시 알아와는 비지 옆지 종종 지스 시화 제실미 자히 뭐 어떻게 치티 라미 나릉네니 지 드미엡진 너네 스촌 활마는 치피드 요가 게 이그너다 안카라드 차심지 쳇다지 쳇 쳇비지군 쳇비그스 전큰마마디 아람니 샘제뇨히 츠그데 이온당스 쳇바니가 찌그지노비 르드네 저니 아릉가가미에 대와진 세고가 겐그바니 찌그지드지 가야드 차심지지 아그기지진 데다지고가 게나치르드나 세다지그나 샤그 배치를 이그너드글 엔도 그게 어단 디그 나든 치즈셰 그너레드즈나 아래 크르드즈고가 아라와 마르스르치 커르단스 아라와 근두그치르즈나 가마르샹 세라와레스 크르치즈레드즈나 응원칠 우치 다치네 근식그치르즈나 아라와 그 크루나 다 추운 강가지 등하드즈요라 어 추운 강가치르즈나 레위 뜨뜨 크루오피스 아라와 근두그 마르스르젠디스 디그치르즈나 젠치무즈레즈나 흐치네 흐슴당 다임바레스 어 젠네 흐슴당 다임비스요 예브치 에르긴튼치스요 하나만타 세군은 디가 어디지? 알아와 넘베에 어디일까? 디가 알아와 영치르나 넘보레지. 너 체스가 치르나 디가 알아와 넘보레세 그 돈레지나. 아무튼 체 크르그 옆거 알아와한테 치르나 좋은 건강하게 치르나 넘거지가. 다크 치르나 디가 체나 숨다 담바. 옆지 여긴 튼거 세우 하나만타 세군은 디가 알아와 건강 넘거지 돈스게다즈나. 어 진 전선 거 과거 넘거지 돈스. 과때 쳇아브레즈나. 어 저우 라마나가 치르나 점모 세다세군은데 끊나고 추송아 치르나 추데 추하고 뜨지원이라 데노 정그 띠게라 와영 치르나 어 찌인든성 그 과그 치르나 아 안음기시고지 안음기시고 요노 띠게 찌하는 만타세군의 띠게 얍지 용성 아지스식 바제실미스 데요 다르타타 치르나 아바그 용성 오그 치르나 지스 예비나 하치나 건식이라 하치나 건식 치르나 용성 오그 치르나 지스 시게다타이스 아 그게 디자 잔당즈 아 디가 잔당데 등이 아 아는 그 야등 디스 헨나 시게든 도 후에 종종 다도 마을즈 마을아데 등데 치르즈나 시지응 치르즈나 야지 지스 시다즈 지스 시기 체르송다 치르즈나 라그 촌데니다 치르즈나 과드 치르즈나 아는 그 어 도훈 전성 그 치르즈나 과드다 치르즈나 와그 아 냥그 마지 그트거든 어 뜨이 체르송 치르즈나 시지 라와그 안음 크제프셰피 치르드나 제실마스 제시만드 치르드나 과고지레 아 초응강 예브그 감라 치르드나 초응강가 고지라 아 시그 감들라 치르드나 아 트인덴즈응게 치르드나 과리 어 뜨 치르드나 시그바 뜨 크제프셰바 안그 라와는 부티는게다 치르드나 초응강가데 콜긴지게 치르드나 아 체드스 자후요 모뜨그데 체디스 크제프셰피 셰마스 군우 아 크제프셰핀 자후 오무게 치르드나 레위론트 뜨그드 치와라 어 뜨무그 치르드나랑 진동다는 바 연등동다는 바 디거트지르 건거트지나 어 하나만타거스지 라미라릉니 아니지 드미진 철르스고가 다 요라마나그일라스 디나랑 무식니 아니지오크스 건니지오크트지나 아 득츠무스다던 남테나스 어 득가마던 치르나 가드르로위 고급 남좀나스고노 너무그 치르드나 아리와그 아니지오크스 영 치르드나 갱그 아 디그 치르드나 삼루트 세지레 아 디그타비 삼루트 시히오그드나 하나만타게 치르드나 히오그 하나만타게 히데등 에세지레 어 조라마나그 이라 디네롱오니 치르드나 니지비스 디타부게 치르드나 삼바그 점마게 진 당원치 치르드나 조우 디그진 바그 부트그트 디 치르드나 와크 아니와니 털세바라 어 뜻다비 진나 점마당 지완데 다치르드나 키 끙그 쳇지에드나 아 점마메피 치르드나 진네송오 아 추운 강가게 다치르드나 지에당지 점마에 진나 지에당지 뜬도고그지 뜬도고그라 치르드나 데다치르나 다급다 와르그그 쇼만다지 아 데 치르그 셰코네레 나온토나 소 치르 셰코네레 드즈나 어 다치르드나 야 사치나 긍식그 치르드나 아 종어 종문데 치르드나 마등아 아 크게 치르드나 와까 아니 씀땅아 뎀바 레위 크르치드나 마스렘바 디기타 치르드나 어 초우 강간데 치르드나 아른그 야브친그 타네 치르드나 원체 야브친그 쩨나 종네 타네 디나가 체레용에다 치르드나 조우 라마나그스 아 이찌냥은 드친 바그 드치 치르드나 디가 그

딩엔데 타르긴 디기죠 아 디게 체르드 나와 그 저만데 척긴 디기죠 왜 체르드 나 탐데 정국스 탑데 소인 체르소 나 체르드 나 조근 그비 보냐인 아 추어 체르드 나 나탄 헨튼 로드 디 원데 타소 다 체르드 나 스단데 체르드 나와 그 인네로 오 전트 좀에 딩게 그 체르드 나 너로 누구 정게 다 체르드 나와 그 다 만들지 다 특히 손나면 더 그 조라 체르드 나 태요나 홍 그거 같이 나 승부고 지우 살아 동안 딱 그치라서 온지 뜻다고 그치 나 그스 다 말극 좀 한다지 말극 지게 좀 한다지 나 전큰 마마티 알아봐니 아 전큰 마마티 쓰레드나 전큰 나 요는 그 마마 쓰레드나 쓰다리 어 쓰다티 그다 치르즈나 시코라 용에다 치르즈나 아 한 만탄들라 그랍드 치르즈나 가니와 등대 미 샘지 아니회 쪽대 이용등 차바 아니까지군 다치르즈나 샘그 땅마테 그거 아 추 강가게 치르즈나 라마나게 이거 등에트 세컨드 지스고노 디가 그거다 아 스다게 이당즈 전컨가 마마 스다디게 다치르즈나 이당즈 또 치가 이드즈나 가니비 샘그 다치르즈나 추 땅무 치르즈나 강가게 치르즈나 제진데다 아니요 거지 당즈 아니요 희 추그데 카거즈 아 아니요 희 치르즈나 와그 리트 카거 샤와트 카거 다 제우 라마나게 치르즈나 리와트 즈게즈 치르즈나 와그 통슬라브 총즈 치게 동슬라브 선수 그즈나 아는 그 이응 가마라 아는 그 용마스레 뜻나 아 뜻 사다리 다 아는 그 이동위 치즈나 가마 당스 아리시 그 테바디 고급도 네프카와 그 선수 아 고급도 치즈나 네 아니 가와 그 선수 테니 치즈나 아니 가소나 티 휘치 다브레 뜻나 치그치 노엄비 르그든 조니 아는 그 가미 디와진스 그노 뜻다 치즈나 활나 치즈나 다 치그 치그치라 치그주가자원 아 치그 주와 지무그 치르드나 네노크스 아 끈네노크드나 아른가 강릭 참마 치르드나 네노크 주가 주가 정오크스 아 주가 정오노크스나 르그드니 조엔네 알롱오 치조엔네라 오 알롱오 치 조엔네데 치르드나 아른가 가마 땅 테비스 아디와 메 빠진데 다 디고 고급 테스온데라 쇼니 이나 치르드나 알롱오 치인데 아른가 가마 땅 치나 테트크스 테나 초크스 원정 달다 치르드나 다치기 가기 치르드나 롱고 치가 강릉 다음치 치르드나 로가지 당스 로가지 또나 다른 거 치르드나 가마당 틀데다 때 치르드나 가데로 주고 치나 가완다 아 똥송스 원송스 회직나다 다브레드 다시 코랑 거 치르드나 고랑 치르드나 다 어 쇼네 이나 치르드나 하나만 타가 응그진데 아 되게 손나 치르드나 그냥 데니 달지르스 데니 달지르다 원정 스다그 치르드나 아 타와크 무인 롱원도 무즈가 친나 전 가능아 아좀 대다지 팀에 세크 치르즈나 와크 아 코원 체앙 친나 스무고 지운 디그 잔 특고 고네 친나 초긴 디케 오늘이지 다 요우 초 치르즈나 와크 태요나 초코 코라다 안 주스 담나다 만주스 고노 그 아 디그 컨노라 디그 친나 담 디그다 요우 다른 거 치르나 용 마스다 당 치르즈나 와크 대주 디그 고급다 친나 냥고지 당 이거 생고노 에 나던데야 전에 우치 냥 가젠시 너네 치르드나 아래 크리스천시 요가 다 갱그셰죠 도송 요가 셰헤장가 아래 크리스천시지 아래 크리스천가시 에나지 다 드니 아치라치그런 렌주가 니가라 너네 치르드나 아래 크리스천시지 군은데 치르드나 아리랑진 줘 바레 지그나 치나라 와 마스린 바 니나 치르드나 디노나 치르드나 추응강가가 크르당다 엠바 되면 세크스체는 바임바 디동데 엠비 치르드나 옆지르그 치나스 이터디 돈라 디나 치르드나 아리랑진 줘 비젠지 아, 라완남부 시고노 케치르드나 옌데나진 조피젠디 야치 종종 지스 시그 시고노 케치르드나 샤와랑진 조피젠디 아, 테네 오나 치르드나 제시민 자히 오모 뜨그뜨 쳔지오까 어, 제신 마기 치르드나 긍어 제퍼셰 바레드나 어, 크기 치르드나 아, 라와트 제퍼셰 바레 아, 라와기 치르드나 안음 안음 샤노키 차티 치르드나 제퍼셰 바레 어, 뜨다위 치르드나 자흐부모 건강한데 치르드나 뜨뜨 칠드스고노 괜찮나 연대랑지 줘봐리 아라미 이나 랑니니치 스고노 케치르드나 샤와랑진 줘봐리 드미 진 스고노 뜨게 아 아등에 그 치르드나 와 그 아등에 그 던데 등에 그 던데 저라 등에 마지 친나 드미 진 뜨요까 드나테 치르드나 라미 이나 랑니니치 드미 진 쳇바드 스고까 괜히테 치르드나 아 냥 글람니 치라줘야다지 케치르드나 휘군이 마 때노 마르트 치르드나 아 또는 응이스 치르드나 조메케테나 디주치 젠데케 지완들 아시지르 근적지나 특근 동우 아니와
Samba kene chirizna, chapa sikunu kubar kena, wanshunga chirizna, tamla jarwa. Tamla jarni ma tseka chirizna, kharshu khuyi jay patar chirizna, tamla jarin zi jayang chirizna naam digis chirizna, jayang suhu chirizna tari. Zonkhang mama sikunu kiyang chirizna, arig rangin jay pari. Takib chirizna, sada chirizna, zonkhang na neyo nuga, shimuz gireta zi tamra, tenu chunga, yang arig rangin jay pijan ri. Rangyi semchi, anyu khuyi tsukhu tzi yuka, Dei chiritna semma zangwa tang te mershtangwa chiritna damchi anyugwa tamugwa chiritna songdo pari. Onchang, te maabzi chersongwa chiritna hui chino ngumwa bai tangzi te na abibizgi chayansi guna tiri. Yungwa tang chaypa nyehka asyungwa ke chiritna yandar nangjin jo pari. Ta jivay na gongmugwa tsukti ga chiritna hui ri. Hui na chiritna hui jinga nangli chiritna ngi bi hui ri. Shunni uchi ya niwa she. Niwa na chiritna jandi damji la sirsi wa ra. Dela xiongxiongwa ge chesongwa ge tizina Tomang xaabi gombin dhizi Chirwaan da tiga bara dhizi Karwa la atin dhunkir dhizi Ajindang longa jipan dhizi O, di nana chese kundre tizina Tunma chizire tizina O, ta sambu ge chirizina jiwo langa rinchin diga tizir Lachina gangshiga chirizina chobayi ne Chio mepi ngitub lanba Di topi cheta chirizina lhamu oma tang Lachin gangshiga chirizina si warwa Chiri mgsim chan Ndangagba Dini lachin rungayong Rungayong yung ngitub ter matwa chirizina Chio mepi ngitub ter juu chirizina Khsil shepi cheta Lhamu yang chinma chirizina Khchila gugde tangasi Sambu ga jiwo langa rinchin de chirizina Chio mepi ngitub ter chirizina yusil shiwa Ti vartini chirizina sambu ga jiwo ga Runga chirizina rotun tan rubnu ga jigni Ti chirizina zimu ga ngay leis Sada shi yu chirizina Ummun zima shungwanda chirizina chila chirwa Ta ti tang ti la su khuyi si jiri Tun maa ga shawan di gis Gombi ndi is Ta gomtsi khila kar ga Gomba ga tsika, gomba ga chirizina ndi tang, ru tang O gomba ga ndi ndi chirizina Pansin yamin ta churwa Tun maa ga shawan di ga gomba ga ndi ndi chike churgo ga tsina Tsika jorwa la teni chirizina yamin ta churwa Ta ruko uchi chirizina Shanshon chegan chukwa ga chirizina Nyang gana ni uchi khulu ka Gubchi konga shali sarsong dhiri Ta ginda chirizina gubchi kotri khwa ra Ti na ta chirizina Hulu ka gubchi konga ga nang dhani ta chirizina Ki chizik shayo Zomba pukun dhani ta chirizina Ta song dhiri Ki chizik shayo zina Tun maa zhigi chacho shay dhan asi Tun maa zhigi shayo nun di ga shaawa ga chirizina Gombi nrinda Anyang gosi Kharshuk kota wa tang Hoshuk bender ba ni ga chirizina Anyang ga lukso da zongo anyi la chang ya chirizina Ta ki chik devjur Yung to khwa yinay Arangga chirizina waka uka adar kwa tang tani Damuga guni chirizina chicho waka shiyo si Shiyo chiyo ndeyunga ta chirizina Ta jenba ga chirizina jendi ga tamji uka Nde ranga uka kanchanga yuni shonu ga tamji zi maari Nde jakir ga chirizina pukpi yuni shonu ga tamji zi Jakir pukhi ikiyang chirizina chilu ongonga chirizina Dirib chirizina ngawani chirizina chukwa Ndi warta chirizina jimnu ga tamji zi ra Tenugu chonga Nde tabi jakir pukhi ikas Chilu ongonga chirizina Dirib chirizina ngawani Chukha warta shungwa yi chirizina tamjindu Ta chirizina tsikijur gulamni gomdi chorwaanda Tisi jira Chizga teni ki waka tansu gui waka yung kanyansi Ki ranga ranga chirizina Andamudga shekwana mantis Nde shetsu gui yung kanyansi na Baradaas gunum Baradaay na maha baradaara kirge Maha baradaa tang ramana niga chirizina Jakir gu navi nyangi khanani chiri Ta jakir gu chirizina yitri lalani Maha baradaa gu chirizina tamji chirizina tsikisinzini Yitri lalani chirizina ramana ghi tamjindu chirizina tsikisinzini tamudira Shungni chirizina kirga njiru ngomu gu nani shechina Njiru ngomu gu nani shechina Jiu chirizina tasa rata zikunu khanta jiwa ra Ndi chirizina tsamuzga chirizina vijiu gu Tsamu vijiu nu tiga nanga chirizina chenma tang chenma Ta chirizina tiga nungu ga Tu tamchila da chirizina sir rishi tansi chir Sir rishi nungu chirizina tsamu chiu gu Vissre tizna baradari Tsamu niwa ga chirizna vissre tizna Ramanari gashitri Tsamu simbandi chirizna tsima zi si tanzi Tsima zi si tanzi Ta tseki sinu yiddi ra njigdi si gula Tanyiga chirizna tseki niga ri Ta njigdi na chirizna barada gani Kirga chirizna yiddi na ramana gani dhamo vir Ta kirga waka pogo gishirta gatham naga sonu Tandirika shetsi sama shikir Baradayang chirizina takibu jayiga chirizina njir yuka Ola chirizina njiga njir chatsang meka
이제 차서 메이크를 친다 바라다기 담지했듯이 치르는 먼저 그 내가 가기나 안도 모요 그 팀에 세크 치르는나 용질 가기는 치르다 바라다기 담지는 모요 그 회나 치르나 제프로 퍼터조 다빈지나 치르는나 영 너무 그 치르는나 바라다기 담지 당의 통 아스르 담지 거는 요 그 좀 차서 만지르 라마나 그 담지 니가 치르는 나와 그 아, 자치니 그렇게 와 그 안부 듣는 너무 좀 말했다. 영어 처리는 나와 그 저거 챙들이 그렇게 나오 그냥 아니 그 잡치라. 근데 다 그치나 잔나 근지라 돼요. 그 자청이 오늘. 어, 뜻다 처리는 키와 그 뜻는 뭔가 그 샤와 그 곰디인데 치나 졸고는데 스키줄 그 치나 곰디 졸고는데 담치 끊을 때네 있잖아. 바라다 시그누 자크르 그치나 나이 담진들 하다니. 카라와 시그누 치나 럭텐다 우치다 그 암두 같이 치나 럭텐지. 안디가 카라완들 하트네 됐던 애지진 니가 용성 큰거 쓰레스 보내다 용성 큰거 치드나 장송 정크로 아레스 아 정크로 아레스 장송 정크로 아레스 어 정송 정크로 아게 치드나 지스 나오 예스 농아가 농아 실리데 치드나 말아 지바니레스 치세 군들이 되드나 농아 지바니스 군께 닝에 샤라게 샤라지레 온스그레드나 마레데 되치르드나 멍트크 응그진드니 치르드나 다 그렇게 로지가 진진 사메니 아 콩트 사메니 너무 그런다 치르드나 다 배치르지드나 샤라게 샤라지니 온다모 안드모 치르드나 다 응트니 말아지니 온나지레스 니가 응트코 로지인데 치르드나 대당에스 아 그렇게 콩트 수카니 용즈드나 바라다 마카 바라다 시그노 니가 치르드나 담지 치르드나 대당다 라마나그 담질리 시그노 너다 치르드나 샹샹 치그노 도카 키치르드나 담니 인시 삼는 인다라시 니가 치르드나 사운 렌사라 아 게 정말 치르드나다 정송 조금 크르시구노 아 니가 치르드나 와까 다와 아 도모즈리시 다 정송 조금 크르시구는데 오치 니노니 라마나기 치르드나 또 그저 그 나니라 치르드나다 슈나 소마 용들이 아 지금이 다 치르드나 잠수근 담나 치르드나 고마지오니 땅인지나 치르드나 지구니 너무 치르드나 정송들아 그게 어 다 바라다기 치르드나 어 총이 뜨지 독하죠 빠시고는데 그랬나 샬미 데크르시고는데 아자이나 친나 샤군다도지 인지로가 아디 아자가 케르나 친나 그시브 지샤닝 게지로는데 니가 총이 뜨지 독하죠 바리 능원치에 치르나 노메바 긴든 침패 암도 이크 총도 치르나 니가 차성아 지로는데 다금 지르럭송지가 다 아직니 치르나 와가 어 카콘주 치르나 로세르케 치르나 냠죠죠 단드니 치르나 와가 수치 세권을 했나? 다 그게 상상 지금 좋아 좀바 본데 치르나. 길을 가게 치르나 진정하네. 진정하네 치르나. 다 킨도 뭐 마즈 치르나. 돈 마즈 근데 세권인데 담치다 치르나. 아, 다 지기트나 치르나. 너 인당스. 너 멘트 치르나 와까. 아, 그게 터져 가까시. 도무게 치르나. 니히즈 논주 치르나. 다 나타 보이치나. 가그. 대나다 치르나. 젠바게 치나. 셀디 잠즈 대응 치르나. 고네 엔즈고노. 드디다 치르나. 머스터 그릭시 가게 치르나. 담진데 치르나. 흐스시네리. 아, 머스터 가게 치르나. 담지다 그게. 너 그릭시 그 담지리. 마하 바라다이나 초코. 라마나이나 초코. 너 담치 치르나. 아, 그게. 그릭시 그 담지리. 다 그릭시 그 담진데 치나. 흐스사즈 젠너들. 니노니 투 치르나. 아진 조피 진나 투 치그. 너니 바라디 카라와라 하텐스 그노께 바라다 치르즈나 카라와게 즉스 건데 말이야 아 바라다가 용스근데 카라와게 즉스 건데 럭땡게 즉스 거야 돈으라 어 테누 그정게 니냐 치르즈나 아베비 즉젠데 즈지르 그 댓글을 통해 바라디 카라와지 아 그렇게 증언했던 종목 그라 언젠가 냉가 진긍 인증가 감대 치르즈나 바라디 카라와즈나 치르즈나 그렇게 나한테 렌조는 말이야 바라다가 치르즈나 용스그 카라와라 땐 바즈노 안디가 나한테 데노 정거 회진아 베이당즈드나 베이비즈 겐즈시올라 다 테마르트고 젠바 참마시드나 다 라는지 비제노 힐하게 데니와데 심바이나 치르즈나 스다게 치르즈나 아동위 아맹익도니 히트엘 아타마메 바르치 카이드시 오늘아 디가 나나 치르즈나 나한테 총총즈게 아니요게 치이나 치르즈나 아맹익도온 비치나 츠기당스 아니와나 치나 히트엘 아치르나 아타마메 바시고는데 디 너네 치르드나 동무에 나서지 어모피 창기 니와이스 와크 찬의 틀리젠스 디주르 레티 튕크르지스 아는 그 슈근데 냠바토스 아나 아츠근 도그진 남징엘스 진징 아드땅 대와디스 메잉 데메이스 그노 개발들이 니가 뜬 체드레드나 회자르지나스 틀리젠스 그노도 치르드나 아롱고 그냥라
롱무치 책임이냐 진짜 틀리지. 최소가 틀리지 근데 되나? 크근 양반들 치르드나 아 차득 그 치르드나 뭐 최소다 잔든 그 흥아들이 아 잔든 그 당치드 크근 양바 치르드나 다 틀리 틀리 틀리기 치르나르 못다 어떤 되는 경우 그 틀리지 그 누구 양한테 되게 좋아하는지 어 뜻답이 틀리지 않는 옷 내 치르드나 청을 내듯이 지금 아무 비 청근이 와 있어 청을 내 치르드나 다 아까 무슨 것이 나왔어 아즈가지기 또 뭐 뜻답이 알랑친은 요원 바라 되나다 청을 내지기나 알랑친이 가치는 청 내지기는 다 아니다 뜻답이 하나라친나 알아트 그 청크른데 뜨게 되다가 그라슈가 치르나 하라 땅땅이 다 쪼가 인고 땅땅이 다 쪼스 그다음에 다 쪼 치르나 아젠지 쇼군 요원지리 그다음에 이나 싫어용 치르나 아른 거 쇼 치르나 요원지리스 어 드니 치르나 또나잘나스 장송 와크타스고가 와크타드 치르나 오르클라지나 장송 네임지거든요 그게 아 네임적 그냥 내가 가나 사실 갔니 안전으로는 적 가진 적은 네임적으로 어 늦다비 다 그게 뒤주라 키는데 뭐들이 조금 원칙 그 싫나 흑진 디기다 싫나 아젠디 다음친 좀 버셔 봐 너무 왜 싫나 특등 싫나 진청 아니 너무 왜 싫나 장성 그러지 늦다비 장성 그 싫나 뒤주 그 아 뒤준도 쳇다버래 뜻나 틀리젠 다버리스 틀리젠 침으로 했으나 청근이 위 싫나 틀리젠 랑치는 요원 바리스 지그 치르드나 가나라 레지 청쿠르드가 당하지 청쿠르드가 당하 치르드나다 어 아영으로 자르나 치르드나 아영으로 당당나 다 치르드나 더블그나 젠디 좀지리 더 니나 치르드나 시군 좀지리 우치 코네 셰탄들 오나 타급 그치나 똥그 잔이 치셰 꾸느레드나 다 치르드나 스다그 원체 하무 엄마거 지지리 아 아가시 그 점모 하무 엄마거 Sambuku chirna jiwu langgan rinchigu thachina ganga shigla tani isi. Chiwa me piya ngi chumda chirna langgu chikabda las. Ta chiwa ka chiwa ka chizga ngi chubgu na ngaab chani longta ziyo nara. Ta seti thato ta chirna ngi chirna thachina ganga shigla tani chirna ngi chum langgu marto. Chiwa chirna vimek yuji member si shiginji gizi. Ta song nara. O tikabda ta chirna dintara chochi jasana nidim takkan jombar khu ta ziwa ka. 엄마가 못던 어 모피 청득하게다 치르드나 아 모빠게 치르드나 청득하게 쇼는인지나 슴부고 인드다 치르드나 지고가 아무 엄마게 치르드나 웬맨 내든스고는 세당아래 때나 치르드나 니다 치르드나 슴부고 인드 퐁근 지고가라스 언짱 치르드나 짐드인드 고도고 체스모 다크 디윈드 랑글아카멘 당스 아 아는게 쇼근데 냠바 토스 쇼는인지나 슴부고 인드 지고가 언짱 시르도고 치르드나 세당니 쇼근데 다 치르드나 냠송즈 데빈드다 신나 딩엔드다 아릉고 코르탄시 쳇가 뜨드나 선다 무치르드나 와그 선부그 체리 아릉그 치르드나 가비 쪼 아릉그 치르드나 더포 아 안녕니 스티비 치르드나 아더 호라마나 등 카텔리스 선부그 조그 치르드나 제미 체크 떠나나 가지기 좋고스 데나다 치르드나 나다 깽인 마지레츠 다 원체크 치르드나 하무 엄마게 치르드나 다 아무 원노데스 다 아진디니가 고독 선즈 그스고노 내리 치르나 나 촌도 진지오가 나 촌도 진기 원주 그냥래 원주에 건그냥래 뜻나 아 선부 그냥래 어 선부 치르나 나 촌도 진 다음치 그 머성 오이스 아 젠진지 아 보고이스 아 라자득 자나비가 진 라자득 자크 진나지가 진 담 박속 같다 그 아 머성 오이스 나 젠진지 좀이 보고이스 담치 냄브르드나스 아 네치 브룬 젠장스 냠브르테 댕그스군 젠장아 창아 담바 요바 나와스군 담치시그라 어 다크브데 치르드나 모드지지레 사다무 치르드나 나스군 도그친나 심부거 지지레 머스터 젠진체 보회스 담치 가장르게 치르드나 냠브르드나 뭐 네게스 다우게스 아데 우크라 치르드나 담니 치비 처치진데스 담치 기와메스 아 그게 치르치와 만드시던 다음게 나네 기억. 언정 니가 논듬데스. 아 니가 치르드나 메이톡 치르나 엔듬데. 가시 앙탄아. 아 담지 마키가 테브진테 치르드나 나인 티게 치르나 담지 그드땅 대와인. 담지 드땅 대와인. 뜨다비 스다티게다 치르드나 아 메이그 테메스. 다 공세지 치르드나 모피 창근이 와이스 와크타네 틀리젠스. 디주르레티 팅쿠르지 아런 것이 근데 냐바 토브스 그노 네다 치르드나 너다비야 메이그 근데 다스. 아, 어떻게 치르드나 맹근다 세메이던즈이드나 세다게메즈스 세다게 세메즈이드나 드야한 만타 치르드나 메즈스 아 드야한 만타 메즈
다 많은 게 치르든나 아 특근 특과라 등반이가 쓰지 그럼 특과라 등반이가 치렀던 거는 이랬나 쓰다근 안 쓰던 거는 쓰다 다 아까 치르든나 어 승부고 전에 너는 요 그래서 언제 치르든나 뭐 이렇게 흑가시 한 장화 너무 들지

담 갱게 나한테 수치 드려야 되나 다 쇼네 인지나 치르드나 선부고 인데 냠고 그라 짐지 코드고 쳐서 다 그때 치르드나 레는 딩인데 치르드나 미라가 코던다지 다 시코라 치르드나 아까 맹고도 너들이 물고 아까 린다 땅 제빈 요바 땅 제비 치르드나 다 요식은 누구 아 너무 그치나 치르드 근데 우치 연행 갑진시 너네 치르드나 공화 동원이 치르드나 아저가 말때 세지림 아 스다기 치르드나 땀이 미는데 치르드나 아저비스 그친지 젠지 아 아자비 즈그진지 젠 쉽대 이나 치르즈나 어미 못 받드 치르즈나 청그즈스 거가 어모비 창거드지 디와그 치르즈나 레잔드 와크 마디즈데나 마디 즈그진지 젠 와크 타네 틀리 젠지 아 당송드 당송 그냥 치르즈나 네임죽스가 당송 네임죽드 치르즈나 틀리 젠 롱고 즈그스 거에 당즈 아 디와그 치르즈나 레다양 아디 당즈데나 아디 즈그진지 젠즈지 디주르 레지 튕코르지스 아, 그거 치르드나 흐지지 디준데 치르드나 레지 청크르 그 치르드나 즈스 거에 당스 디와그 아 드그다 디 당스 데나 치르나 디 이즈 쳔지 젠스진 영 치르드나 당송 와크타그스 조희 디주르 그 흐지진 리베 삼메든 좀 하다스 엄마가 모스크 천차 아니 치르드나 나르지 알 당스 아 자르진드니 탄 당스 다 니와라 슴바라 조와그 군드나스 아 렁치는 요원비 레지 청크르랑 식냐 암시에 데이트지올라 대치르나 아람드그네 아레스 아 대치르나 람드그네 아레스 다우치 코네시에 돈을 그치르나데 스킨틀라 치르나 람드그네 아레스 디메세 그치르나 어미 모츠크 리븐드 섬부그 유인드네 치르나 아 멤버르 그치앙 테르마 멤버 스다 모른 그 슈가 치르나 와크 냠비 헨트 쳐송스 너르스미체 디조고가 데나 치르나 아지 쟁게나 아레스 아, 지쟁은 어느 치르나 중화와 아직민치지에서 그는 니가 쟁은 치르나 그 장국시. 건강하게 너네 승부 남치 아 나츠군 두근진 남징엘 뜨지올라 승부 다음치 치르는 남치스 거였던지. 뜰 하려는 치르는 내키스 거였던지가 아 승부들 치르는 남기스 거. 뜨는 치르는 내치스 거였던지. 대나 치르나 아직진치스 거였는 연나 치르나 아직진 발말. 건강 두가 치르나 개비 던지는 거 비견지. 담바에나다 샤와랑진 좀 비견다 맹익 때문에 그렇게 아 되는 거 젠트 모즈리 드니치드나 트리영 올그치드나 치세즈드드나 사람이 바드는다 맹익 때문에 사람이 바드는게 때문에 그렇게 오치 공리셔야다는데 드니 사람이 바 전부 그정 총근 바 냠트 데비 안슬지스 아지스니 화니메데스 호우크와 추인지 이거는 데와 데이터만 되지우까 어 니가 치르드나 너니 치셨군을 했다드나 사파인트 다가 치르드나 럭세 나나지 아 담바리 이슈가 그 저르장스 알람부인지키 람만도 했다지 왔나 따뜻하니가 나한테 치르 어 첸부인데 루티 첸부인데 세지르 남인데라 다가 흥타 송해지 리시기 따르시기 랜잠즈가 치르드나 아그퍼 저르장 냠싱 아그퍼 저르장 세지르 다 그렇게 치르드나 샘드 밤는 말이지 아 총근 바 냠튼 비빙 언스치 지스니가 빠니 메티시군 체제군들 했더나 다 그마라 촘금바 젠바 바로포 좀브르셰바 또 좀등은 그네 치르드나 진도 탐치 스키니 온바드냐 촘금바 드는데 오 촘금바 탐치 치르드나 다 여우기 치르드나 차바젤이 전화그나 안지 기제르 바드너 다 님트게 되던다 치르드나 님트게 나안바게다 치르드나 그게 루그지 아 스티그만 오네 치르드나 요그지 다코아큰 루주기 치르드나 알그스 남코르나 남코르나 도코노고 담우 치르드나 간호다 남인데라 그게 지요그지 아 저는 하나 정도나 마중 공화 친다 그 저는 하는 전지를 빠지 영어 찍고 그치 딱 그거 왔고 샤와 아직 다음 질러 왔고 아무도 마던데 어 드니다 치르드나 지 감비 치르드나 전근 바냐 암 튼디빈 안 쓸지에서 그가 다 요거 그 전에는 아 그게 끼니 치르드나 정도한지 정도한다 초리 있고 급지다 치르드나 그게 시원한지 시원한다 지금만 아 치르드나 다 흐름부터 하지라 치르드나 다 왔고 아 다 왔고 특식이 누구 어떻게 뜻다비 지스니 화니메데스 아다 루티 첸부 쳔모드가 겐나라스 뜻다비 치르드나 지스니 화니메크스 디기 치르드나 지간 주지 마레스 아 뜻모드가 치르드나 와크 후요는 마레스 그노 난던데 화우크와 추인지스 그노 화우운데 치르드나 가용군이스 아 촌땅 치르드나 난동 전차기 치르드나 탑이 됐땅 치르드나 아용군이 그고는데 치르드나 추드지르 마레스 아이고는 리와 대타만스 고노 다 용고 송어치르나 다 마트 박치기 치르나는 그 슈코나기 제타치나 슈코라 띠용고는 뜨다 치르스나 뜨와 그 축도 제라드 말이 뜨와 그 냠바르스

아지마이나 친나 지그 요지그 츠미래다가시 다 그렇게 와가 치켰었고 그 아가 틈치게 줘고 그 뛰기치는나 요지그 거니 치는나 알아 츠미바 너무 급지오 그 동우는 나 치르나요 안에 좀도 뭐 정정스 거 아니요 그 어 종우의 동우 간에 드나 제세 그 연행 다음치 치르나 젤리 치르나 와가 그제 봐 살아제 봐 아니면 치르나 제세 그 치르나 자던 스흥 다음치 치르나 고니가 두고 봐 다 그니가 낭도 나무 찌르다 홀로가 아니요 그때나 우치라 홀로가 아니라다 치르나 내죠 대체지요 그 드나 아디치 제슬 강 통초스 능지 간 큰나 버튼 거스 소리 창위 거저리 찌라와스 소든 세존 담비진 세고노 겐디 고든 제들에 드나 응원 체실드나 시정어 노빠메 봐 아디치스 고노 우치 간 내죠 응원 체실은 세인다스 그 아니 젠젠 젠바 치르나 로즈 그 치르나 노치 아마 타고스 Kung anu jiamat kuz na chidna, jemi cete na anu jiamat kuz. Kung ka jemi cere dizna, on dhamba jiwa gu jemi cere si. Anisa kung na yuk dizna, sambu gu chonchir langgambar na yuk si. O tina wanchi wa ku, roo si jang anu jiamat kuz nugu si. Adivir ji yo bi dizin. Je cere a, dhamba ji chidna jemi cere. Je cete na chidgu kuz na, gang tong tsugu gu. Kung aga chidna tonggu ga, kung aga tonggu na chidna juhay khangri. 아, 그게 저런데 다와 그 니통세네 강통세네 너무 아까만가 진원이 친나 강통세 그는 친나 저는 큰거니 저는 큰게 친나 자완이 야라 친나 천재이다 저런데 그게 라알그라 친나 종탄데 지느라 어때는 정거 강통세 그도 그 좀 센드레 강통 그 저런데 와 그 저는 큰게 초 담제들지 아 또 와 그 마음으로 단다 또 마음으로 담제 늑지 가는 캔스 늑지 가는 캔스레즈나 제어레 제하는 만타스 그는데 어 늑지 치르나 거지 캠보 지 하는 만타거스 버튼거스 그노 니제 버튼에 그거 아다 송어 아까 그렇게 크시고 아까 짐치던 담비 친나 찌들아 원 치즈 총화 전부 크시 그 치르나 아 하지 일라 온지 뜨지 그렇게 아까 총주 텔치 송 치르송다 얼롱하게 친나 장큼 데브 송네 뜨무 아까 짐치던 담 바지 그게 어 늑지 가는 키나 지 하는 만타거스 흑베이스 알지나 지오노고 아빠게 치르나 청와디거스 Tachi tawariz na sukhuli jinta waka gnumburiz. Sukhuli jinta gnu wa, chungaw jinta khtar laji wa. On dhe tawaga guni ta ghazir jir waas. Ta hara chinta khtsit tangziz. Sukhuli gita tri tangziz. Kung tri tangziz yutiz na, sambu ga jowu longa rinji. Ndiga chirta na jemi chanda thamche, ghujunkhang thamche ta chirta na tri tangziz. Tri chair sungi, chizgi tangziz ta sara loksongziz. Salukhsunta khuijigna ji tabarizna. Soden zikunu chirna alungu chira. Alungu chiga chirna soorindilaat. Azungu yonugu chirna ta nambu namuriz. Nambu yina khangra. Nambu ki chirna khangra murda uchi kukhtungra kirke nambu yina. Nambu kukhtung ki chirna khang tabu yina ta chirna. Ta ta alungu chi soora chirna khorji zon mara. Ta tabu guni ta zamu yangmu yina chirna. Ta waka jayin khang tamji ta qayizu qayonzu gini ta chirna waka tanga jaytang zikunu. Nandandre. Shunni uchi nyangi kajanshi. Nani chirizna adihchi zhuka adihchi waas gunu ke chirizna yuande rani jo pari. Ta marangna chirizna nukchi karankhen zhuka andi chirizna arig rani jo pari. Pachanga shukhli zhuka dina chirizna maadivi zhukchan chi jayandri. Tani chirizna pachanga chirizna changwaya zirir tadiwaka shukhli chirizna hara zirir tada chirizna shawa rani jo pari. Ta kama jwa yina ngay pi khwiri. Sudin si zong dhanwe jinn si gunu, jinda ke chungwa se shi gharari. Jinn nga jinn tmuri. Aniwa shi uchi. Hza tang hing tang galwa tang si. Dhamchi njikhiye ganyan ba nam si, shiu sala jarni nis, shiye gungur shikhan tsildi shi li si gunu. Aniyam si gunu ke ignur tiya, nyan jing nyan ashg nyan jig gunir kena. Dhamchi njikhi nyan ba nam tisi gunir. Kani sa nyat ganyan jing ganyan ashg ganyan jig gunir ka, ke ignur tiya a. ke chagu ga ti kodun chedre te zna yong chi ge jo ti ge a chi ge chi na gu han man tha si gu no ji ge qizim chi dang da ba ra ta xin bu tam chi la chi zna o jo hang tam chi ge ji le gwen ji ge chi zna dang dang zhe ge de na du ti ma chuo chi zong xin bu tam chi la ge le za ju ra tu tam ju gu ne da chi zna de na yo nu ge chi zna za zhe kong de ne ona chi zna me du de ne ona chi zna chi gen chen galwa ase gunu kechi chikin chen da chikma chen sartu chi chikin chen de tam chi yang chi zna chi zi tang zi zna dam chi se gunu

0: 진년 자측지 대쉐지 우클란제 머물라남 진년 더른 영들니 비 롱돈 사측디 로크르 말르가 저비 로크르 킹식 란자브글시 바당 머너르 허미 등 돌르 잡친지메서 자부로르 영들니 비 롱돈 사측나 요르블랑가 치치비 영들니 비 롱돈 사측히임 바당 니퉁 니르니 루다니 버 우클란제 냠년 자측다 제르지 어르시 쇼디 자부로르 영들니 비 롱돈 사측 존전시 바리 디지세 냥드니 비 롱든 사츠기들 메르죽 땅 매매남 진잡글 탐멍 테바당 제치 지츠고디 냥들니 비 롱든 사츠기디 덴지글라 셈크르셰진욜
1: 레스라진 촌놈 정니 비 년천 컹기 땅아 비치 속치니 적바다나 레스라지 레바는 전주 땅라 참폭 땅위 차쿵 제치 비 탄니 아메리카 잡추 토퍼 촌놈 셰진 요바당 디능 레바는 제자사 베르텔라 와능 잡구 셰바 송디 요레 적바다나 레스라지 탑집 저르데 디훈 레바논 톱숙 사크 촌점 셰박 촌점 바니 차쿵 할리 쳔보니 레바논 라와능 자구 셰프럽 저르 삼독 동신 요레 레스라지 총리 나타니야 후이 니훈 아메리케 제스 론친 루피올라 카버 당르데 아메리케 랑 랑숙 테르 잡추 셰튼 지스티 시스레 저파타나 레스라지 마쿵기 니훈 레스라지 고처 렘버 탑지 지그지 망포 돈추 시바당 디능 르코르시게 베르 테르 마그톤 게슈 페르 제 요레 레스라지 혼르 케케 샤지레 아메리카 쇼진 레런 게출달 건지 제 남지르 송 요청 징티 킬린 다롱 토밀세레
0: 냥크남바 텅디 산지르 냠룩 렌츠네 차르송 렌츠디 좀르그 바 콘트르 간딜 땅 좀르긴 간크르바 소놈 체릉 땅 조모힐 다르클바 시글로 세치부 다르클바 응트그 체릉 땅 소놈 렌칭겐 머팜 곰보 땅 링전 조마니 디셰니 다디
2: 다네 베이징 제 디슬 녀르흐스미엔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야 조부남 봐 되나 다타 차측거 산신 농지만다는 찬지 공회 향치 용제 대신세리 라신란들 스카바가와가 찬증게 영이인 남바치 못타냐버가스시
4: 레 남바조 슈니 카르트길린 잔드세킨기나 골룩 잔크니 용위로 알르든자 초룬 잔크니 용위 알마 하르치 잔이가 성미 갑스나르고

아론던 거자중어스 오세라 꿈마가 야라리 하루초샤클로스 오샤용은 룬부르 야라리 하루나신존몬드나까순드나이나 아론던 가양강스 오스티알라 망강스틸라 야나리 아로촌 가스틸라 사타즈가 안코르듀케 야나리 아론던 동토사타즈가 밥듀케 하론더 대체포스 오스테라 슈마가 야나리 하루초스트가 카라스 오샤용은 룬부르 야나리 하롱아르마보모스 오브데가 슨즈나이나 하루초 대양강스 오스틸라 망강스틸라 야나리 하론더 대스틸사 타즈가 코르듀케 야나리 하루초 심탄사 타즈가 안드고듀케

0: 고가로간다 야 지금 코타 에디야 씨시 마즈가 영진아 르바연다 영진다 어그즈가 나세르 고냐나 야지
1: 하다로 아리야 다야 하루 강마바 저장고 영가 누야 아로 마하리 조르마 아치나 아영르자이니야 아로 고냐 마조글라카 아영하트로야 아로 샨조가 조삼바 아영미라누야 아로 흐르마르질라 조깡성아 아영따라 하루 강마셔서 어떤 거 아영아따 이니야 하루 얼굴 마스팅 아스나응아 아영탄아 누야 하루 사대치는 소통 거 아영아루가르야 하루는 죽었던 이손 가져 아영아미라 하루르고 초라조 언니 아영은 당아 이니야

하루 초야 청소 깡깔아 영세마야 하루 이 멀지라서 체각스마 영샬라요야 하루 초르고 삼바서 짠즈가 영연나나야 하루 측은더서 영업제까 아침만 죽어야니

하루 걸어 사대서 공원구나 영남아니 하루도 차척에서 가르자 영자와니 하루 남동 커서 토릉아 영시가르치느야 하루 총어 차치는 소그녀가 아롱 아브진아브자니 손드가 쿠마 아영미라누야 아론덩 아르체바조르몽가 아영리에이니야 아론더 차체게조샤디에 아영타니야 아론더 샤카야조나르자 아론덕 니마통엥 하브즈응 아영샤도야 아로총아 끙크라소 셈가 아영브잖아 이니야 아롱아브진아브자니 존드가 쿠마 아영미라노야 아론덕 아르체바소르몽가

하루샤 클리조 나가라 양업질라티야 하루잉입샤얀 프라타자가 양업질라티야 하루잉업질고소 세로 양업질라티야 하루잉업질고소카로 하루잉어 조스통 조스몬 보 아잉가야 이니야 하루어 존덕스문 존 존노 아잉가 이니야 하루어 조스가마 조요나 아잉카 이니야 하루잉어 고충디 조데라 아롱이냐 양조소서가 양치가 그래야 아롱아 지금 거소 깨스라 알라르중아 이니야 아롱아 지글글어서 하마 양과 이니야 아롱아 지글땅 소로까 하루 지금 덕스문 좋은 좋노 아양아 이니야 하루 지금

하루온디에 성숙고서마 아치에 양카니야 하루샤마야 조르므가나가 양르좀 춘나치나 하루치처마 쳐조브젤리에 양프라지니 하루톤탐비조르마 압샤 양만드그니 하루치 냐흐세르망아블리에가 양흐탕안디니 하루온더브디 체푸존 소트가 양쇼마니 하루르타가 카라조 카츠가 양소카츠나 하루치 쉐데라조브젤리에 양조 하루초대 체푸조 동가 양만드그니 하루치에르곤

하루 너무 샵지 저너가라 영업질아 뛰야 하루 너가 잘둥 소랑가 영지야 노이나 하루 향수음 그런다랑가 영밥 사이나 하루 시절에 메커서 제롱아 영업득아 중어이나 하루 너 커도 좀 팔아노 영원다 몸은 하루 너 쪼는 소스도 온다 영업득나 바이나 하루 너 쪼는 소스도 온다 영업차 마이나 하루 샴 팔아노 소카가마다 따이고 마다이나 하루 너 얼굴 지소대라 영업질아 뛰야 하루라 통하면 소랑가 영지에 누이나 하루 치면 종마 소랑가 영업자 누이나 하루 시절에 메커다 제롱아 영업득아 종이나 하루 얼굴도 저 손어 영다 몸은 하루 얼굴 보는 저 짠한 천하 영하 마이나 하루 각도는 저 잡시나 영하중어 마이나 하루 얼굴 손어 저 가감다 안다 그녀 엄청 오이나

0: 자시 메토코자 피 와능 그게 틀
1: 아림든 슈그메타 체르비 예신치 포냐
0: 와능 챙게 포냐
2: 디촌의 녀혀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직 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 클린츠나 갸르통샤제인 디촌의 녀르직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니 등 가르마 섬지버 헬커 메롱 렌츠나 동제인
3: 촌친더라 랑흑 단숨지 촌친더라
4: 촌친더라 Jirngu-shasam-ja chom-chin-da-ra.
3: Chom-chin-da-ra.
2: Di-chul-nyer-nyi-dang karma-sum-chin-ni, di-chul-nyer-sum-war, sar-ngir-nyam-zhu-gu-chashtung-sha-ji-yin.
0: Thor-nun-wa-shkil-gum-chin.
5: Tsomun woshkil alonchin.
0: Sarangir nyamdu.
2: Dichul nyersim ni dichul nyersim dang karma ngarni war. Dichin seri lenchin shtongjiyin. Nyamkunan ba, tsormun jangzhu nyanchin kheng woshkil alonchin ki nyan shiwi lenchin ngwanda dang charsun khilchi nyambar gwa zhanchi.
5: Tāna bējīngjī tīsūla wadīn yīn.
6: Nāngmō gī tūñjī, pēkē gī lāmnē nian zhūnshū. Tāndalīngjē nē sēnshīmbā nī, zhūngyā mīmā guīngkyōp lūngchīn lēkūng gī pēkē tīn lāmgī.

0: 레니엔 주르키 다왕가베 최순주 소지 니네 최빈테 이스레키 리바논 기 격문단라 동디 동수 치르 동회티 어리갸 뾰로 토브리치기 휴칭 티나 리바논 기 게스 베루텔라 카도 제구 체바 최유 제주바시 에집기 닌테르 이스레키 리바논라 마튼 차취 비수 치르 당회티 괴담 차부단 휴 프랑스 대통령 키 닌테르 민가라 양타베 네루 줌제 강야메 파라 리바논 루주키 튜브 지도도 조신 휴 민의 카즈구두니 어리타 이렌키 강조 주둔조 토바 체주디 인시 주바시
1: 디글레군의 비비네스 자르벤년조르기 다왕아베세 숨주 니니즈베니 위샤르 튜법기 쇼켄티베호 자르벤기 돌레눔 낭진르 덥시포베 왕키 자르벤도 다오시바라 선카베 소제 레고좀세 갸자 죽지 잡든 사숨 바르창니 정시 유춘기 신도마슈티 뒤유지 주휴 자르벤도 다오시바라 Sankabe Tumboro, Dunchi, Nishuzabke Ta, Sumtong Abke Simpati, Tuyusungli, Gacha Sumchu Sobdun Sajik Chakyu. Dole Numni, Maju Num Julian Chepe Gyurim Chueki, Gyurki Tunse Kichinshi Kinshi. Kangdi, Zegyur Sonle Tunleki Dewe Mengshi Maju Gyu Yimbata, Jarbenki Gacha Gyechula Nyebe, Dole Num Uyshara Sekuyne Nangde Chepara, Dengu Yihyu. Maju Gyuja Dangi Mebe Wangki, Jarbenki Kile Kashi Shik, Nidu Tepsi Mebara, Tsongsoki Tumti Gikshoti, Tsuncha Jenni, Ganala Jibu Gyaku Chungyu.
0: Sengke Lengke, Kongse Sengjuru Nyadu Shukke, Denzi Wangke Latan Basan Lamu Hi, Leze Gikunanke, Denzi Jambay Lashi.
2: Mimi Da Jiki, Nganzu Lakbar Chukiji.
3: Mimi Bun Jiki, Nganzu Lobur Chukiji.
2: Chuchuti Jiki. 만취추지 렘바르치
3: 각도국대 기준이 모치이신세 렘바르치
2: 미치키 저양시 경조체처
3: 냠조주의 저원이 냠지된대 양천시키
2: 서초강시키 유티민남 경화치
3: 미리카키 등지약계당 퇴문국빈이 중화미리키 속자내서당 독수내서 여원내서 제이